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은 방처가 우거지고 치자꽃 향기가 싱그러운 7월인데요. 여름은 꽃의 향연을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은은한 향기를 느낄 수 있어서 감격스러운데요. 여러분께서는 눈이 부시도록 여름을 느끼며 가슴을 울렁이며 여름을 즐기고 싶고 두 발 부르트도록 꽃길을 걸어보고 싶을 것입니다. 하여 오늘의 요청한 마당에서는 여름이 전해주는 첫사랑과도 같은 은은한 향기를 느끼며 정신적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박은하 가수가 부른 노래 꿈속의 고향을 감상합시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그리고 멋진 풍경을 볼 때 함께하고 싶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은 그리워한다는 것이니 참으로 행복한 일이죠. 계절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오직 그대만을 생각하는 마음만 있다면 모든 변화에도 우리의 마음은 밝은 빛으로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안덕현 명월진의 장어금 씨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면서 가족에게 노래 장백에서 모여내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0: 누구나 해가 뜨고 지는 우리네 고향 마을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중년에 들어서면서 어떤 분들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아름다운 것들도 아름답게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돌아보니 언제부터인가 꽃들의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있음을 알게 됐답니다. 연영성 심양시에 거주하는 곽정희 씨는 친정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니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더 그리워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꽃들을 감상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다면서 소품 토지배상금 문제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서서히 연길역을 떠나갑니다.
1: 내 힘을 싣고서 떠나는 별. 누구야? 야, 이게 어디를 갔는가? 복돌아? 복돌아!
2: 엄마!
1: 엄마! 야, 너 어디를 정신없이 따라다니니?
2: 엄마, 엄마, 엄마.
1: 이 얼굴이 바람을 수가 이렇게 묻히니?
2: 아, 엄마, 아침에 고구마 먹기 싶다 해서 내 밭에 가서 고구마를 굽어왔다. 엄마, 나도 빨리 먹어라.
1: 아우, 야, 야. 부르네, 뭐 어찌 자꾸.
2: 엄마! 반갑다.
3: 반갑다. 먼저 좀 비켜라. 엄마.
1: 했어. 저기서 뜨겠다. 야, 어찌 나 왔냐?
3: 야, 어째 왔겠어. 엄마 밥 이 식밥 왔지.
2: 야, 너도야. 엄마 생일이거든. 나 어떻게? 니도 엄마 그 뭐 얼른 가서 그래지.
1: 야, 야, 야. 누나 무슨 말버릇이야? 어우, 빨리 날래 들어갖고 얼굴을 씻어라.
2: 이렇다 씻는다.
3: 엄마, 엄마. 응? 이번에 그 상지 도고속철도 우리 집하고 밭을 밀고 지나간다는 게 정말이요?
1: 글쎄 석주님이 그래더라.
3: 엄마라 얼푸나. 엄마 보상금이 몇 백만이 나온다네.
2: 야야야, 너의 아무리 나와도 내가 엄마는 아무데나 안 간다. 이제 봐라, 고속철도 우리 집 앞하고 밭을 지나가다가 내가 그래서 이 몸을 그래서 턱 막아버리겠다.
3: 네 입이 다 콩 막아라. 엄마, 응? 엄마들 그막에 자꾸 이렇게 변제지. 이거 저리 우리 집가 살기요. 야, 그래도 늙음하게서 딸집이 변하라고 아이고, 좋지. 좋겠다. 엄마, 오늘 말이 나왔던 바에 저리 우리 집 가기요. 내 엄마라도 멋있게.
1: 아이고, 야, 야. 야
2: 아이들 나 있다. 아무데도 못 간다.
3: 못 비켜라겠다.
2: 아이들 다.
3: 야, 하고 지금 요 됐다, 오니.
2: 어, 엄마! 헤드메, 반갑다.
4: 어, 반갑다.
1: 오, 야. 어쩌다냐.
4: 반갑소.
3: 엄마, 반갑소. 아이고, 야. 어째 이렇겠습니까? 어머니,
1: 야.
3: 내 이 집에 며느리라서 어머니를 일찍 모셔야 되는데. 어머니, 아저씨요. 미안합니다.
1: 아이고,
4: 어, 미안하, 엄마.
3: 야. 동마가, 야. 오늘 말 쉬지 않고.
4: 싫으라고? 아,
3: 모시지 않고.
4: 아, 엄마, 가죠. 엄마, 우리 집 가.
3: 아, 잠깐! 아니요, 엄마는 내 모습이었어. 엄마, 우리 집 가죠.
4: 야, 엄마, 우리 집 가야 된다.
3: 야, 우리 아가씨 편안하고 좋지. 엄마, 우리 집 가죠.
4: 야, 야, 야, 야.
3: 엄마는 좋았어.
4: 야, 말도 말라. 이번에 고속철로가서 엄마네 집하고 밭을 쫙 지나간 데서 엄마 멋을 나왔다며.
3: 아, 동무!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아이, 그래, 고속철도 어머니 집 앞하고 밭을 지나가면 모시고, 아이, 지나가면 아이 모시겠습니까? 아이, 그렇습니까, 고속철도?
1: 야,
3: 어머니. 야, 완전 온 머릿속에 고속철도밖에 없어, 완전.
1: 야, 야, 됐다, 됐다, 아이고. 야, 어찌나 왔다. 빨리 날래. 야. 날래 집에 들어와서. 아이고, 예.
4: 야.
1: 밥이나 해 먹자. 날래 들어놔나.
3: 엄마, 야, 엄마.
2: 야! 너네는 이제 설에 따위 어떻게, 오늘 언제 먹다 못 와가지고 와서 난리야.
4: 야, 야,
3: 야, 야, 널 비치지 마라. 시누이, 저는 이때까지 어머니 모시겠단 말이 없던 게 어째 또 부시세를 모신다고 그래요? 아, 이번에 고속... 내사! 내사 출가지 외인인 게 행님인데 어떻게 처사라는가 보다 못해 하도 기가 막혀서 나서는 게지. 아이, 솔직하게 말해서 이때까지 말이 없던 게 행님 내부리 부시세를 다 모시겠다는 그 고속 철도 들어오니까. 야! 좀 조용해라, 멀미 난다.
2: 응?
3: 그... 고속철도 들어오니까 그 보상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오.
5: 야, 그런 석심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연로하시는 우리 시어머니로 이 시골에 혼자 계시게 하겠어.
3: 뭐야? 엄마 어디 혼자요? 복돌이 이제. 응. 그래 뭐 엄마 데려가면 계저 복돌이 놓치겠어.
5: 세월이사 진우 이제 그 뭐예요?
3: 뭐이러?
5: 동무.
3: 하오.
5: 동무, 야, 내 말이 맞지?
4: 아, 그렇죠, 여기. 복돌아, 응? 나는 우리 집 가자.
5: 동무.
4: 어, 어, 복돌아, 너로 저 누나 집 가라.
2: 응?
4: 야, 너 그 큰 집에 혼자 있으며야 야, 복도리 진짜 든든하고 대단히 좋지.
3: 그렇겠고. 자, 와는 꼬야 쥐를 생각써, 야.
2: 야, 진짜 아이가겠다, 이
4: 가라. 집도 크고 영 좋다.
2: 야, 아이가겠다,
4: 가라 안 되겠네.
5: 가.
2: 씨, 아이가겠다, 니.
4: 아, 가라, 가.
5: 가.
4: 야, 여태는, 야, 야, 소시야, 골, 닭골, 야, 닭골. 야! 너네 눈치 자꾸 엄마 간다는 가라 놓으라 그랬냐?
5: 아니, 야, 왜 그래?
2: 아, 무슨 소리야, 이게.
5: 아니 저
3: 그리고 엄마네 집에 그 가구랑 다 녹이 졌어. 걔도 이 딸이 줬지. 아이 엄마.
1: 하긴 글쎄 너네 집에 새 가구 들어올 때 낡은 가구들이 다 우리 집에 왔지.
4: 다 새 거 주택이 있어.
5: 시노이.
2: 이상한 옷을 가지고.
5: 시노이. 야, 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집을 지을 때 그래도 내 나들 이 집의 큰 아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삐쳤지 무슨.
1: 하긴 글쎄. 일꾼들을 일을 시켜놓고 낚시질은 잘합대.
3: 엄마 그래.
5: 아, 그리고 이때가
3: 저번에 그
1: 됐어 우리 됐어 됐다. 보상금인지 무슨겐지 이제 내 내려오면 이제야 아들이고 딸이고 그치 내 똑같게 30%씩 넣어놔주마.
5: 어머 아들하고 딸이 어떻게 갔습니까?
3: 어쩌제. 아이 나는 뭐 엄마 배 아파난 자식이 아니고 그래 전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맞아 삼삼구 엄마 그럼 그 나머지 10%는 그것도 자식들이 똑같게 나눠야 되네.
1: 그 10%는 내가 지자고 그랬다. 그래 이미는 그것도 못 가지냐.
3: 야 엄마 여기 10%만 가지겠습니까? 한 사람 25%씩 똑같게 넣어놔 가지시오.
4: 아이고 엄마 10%만 가지겠다는데 줄었지 뭐 똑같이 25% 가진다고.
3: 생각해보셔. 한 사람 25%씩 가지고 어머니가 세월 우리 집에 딱 모셔놓으면 25 곱하기 3 해보셔.
4: 25 곱하기 3? 야 열매야.
3: 저 학교로 살레스이나 되겠다는 게 25 곱하기 3도 말어.
4: 내가 제가 모르겠니?
3: 얼마요?
4: 야 녹이야 25 곱하기 3 하면 65고 녹이 모르니 녹이 모르니?
3: 아는 게 그렇게 깝잘겼어.
2: 뭐더니 같은 것들이 25 곱하기 3 하면 65야 75지.
3: 야야야야 니 어떻게 그거 알아? 엄마야
2: 왜 무슨 신경이 나쁘지만 머리도 나쁜 거 아니네.
4: 엄마 자 작년부터 서바 가기 싶어 하던 게 올해는 서바 보내 되겠어.
3: 서바 가기 되겠다.
2: 서바? 서바 아이 간다.
4: 어째 가네.
2: 서바 가면 해님이처럼 사돈이 팔촌데 멋지니. 그래서 난 아이 간다. 예. 엄마가 죽겠다.
6: 박다리 엄마!
2: 어야! 쌍대사!
6: 박다리 엄마요! 박다리 엄마! 오늘 이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형제분들이 몸다 모였습니다.
2: 누구야?
6: 반갑다. 저 박다리 엄마, 이 관절 약속 없어. 모두 써보고 효과 영 좋답 듣구만. 한번 써봅소.
1: 쟤께.
3: 쌍다리! 아야, 이거 좀 쏙지니! 야, 지금 공짜기 바쁘겠는데 이 우리 엄마까지 다 챙겨주고. 야, 정말 저도 사람이 괜찮아요.
6: 아이, 누나. 아, 우리 지가 뭐 남이요, 뭐.
3: 글쎄,
4: 야, 쌍돌아.
7: 아, 저.
6: 야, 형님.
7: 속주임이.
6: 야, 야.
7: 대단하오. 뭐. 혼자에 터 올라가자마자부터 말에다 고속철로를 쫙 빼고. 능력이라, 능력이.
3: 야, 대단하오, 대단해.
6: 어? 형님이. 그 고속철도 어디 내놓는 게요?
2: 아, 그게 속전자동지지.
6: 예, 예,
3: 너무 속주임.
6: 아줌마, 야.
3: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6: 아이고, 예. 말씀...
3: 속주임 덕분에 이 잘난 집 가지고 한 몇백만 벌게 됐어요.
5: 아이요.
3: 속주임, 이제 용기로 어머니 꼭 우리 집에 전화 주셔, 예.
7: 자, 어제 들러라.
6: 아, 야, 야, 야. 아니, 근데 어제 아직 못 들었는 모양이구만.
3: 무슨 거?
6: 아이, 그. 원래는 그 고속철도, 그러니까 이 복도리네 집부터 이 바스까지 다 밀고 지나간다든지. 어? 말소 쪽으로 지나간답대.
2: 응? 쓰게?
3: 야 어째 그래?
2: 어째
3: 했다.
2: 야 임마.
6: 야
2: 무슨 천공자 개코가 새끼다 임마. 우리 지나간다는 게 서쪽으로 지나가.
3: 무슨 말이야?
6: 아 그거 설계방을 그렇게 나온 거 아니 내 눈 무슨 방법 있어?
2: 야 어째 방법이 어째 방법입니까? 어 이렇게 턱 막아서 가지고 고속도로는 서쪽으로 못 지나갑니다.
3: 동쪽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2: 복도리니까 밭을 쫙 지나서 동쪽으로 지나가야 돼.
3: 이렇게 말못 하는 말이야.
6: 아 힘내네 누나.
3: 야야 야, 이게 아 때부터 동이라고는 우리 복돌이밖에 없는 게. 야,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6: 아이, 누나. 아이, 그게 어떻게.
7: 야, 야. 야, 걔네서 말해. 빨리가 말해라.
3: 빨리가 말해라.
7: 아, 빨리가 말해라, 말해, 말해. 이렇다, 이렇다.
6: 야, 아, 형님이. 아, 그게 어디 내 가서 말해서 될 일이오.
3: 야, 말해봐라. 말해, 말해, 말해, 봐라.
6: 빨리 가. 아, 야, 야.
7: 아, 차. 야, 아, 저, 아, 때부터 내
6: 차. 엄마.
1: 야.
6: 그 관절 약서 보고 효과 좀 또 얘기를 하소.
1: 아니, 어째 가자고?
6: 예.
7: 야, 빨리 가라, 빨리 가.
6: 야, 나는 지네 그 유석이 또. 방화허림 검사 내려온 데서 마저 나가봐야 되겠어.
3: 빨리 가, 빨리
6: 가. 빨리 가겠다.
7: 이것도 아이 말하면 된다.
8: 저한테 기억 나겠어, 저기.
7: 잘 됐다, 잘 됐다. 봐라, 내 이 몸을 가서 확 막아버리겠다. 가라. 고속철도도 우리 집 하고 봤던 못 지나가자, 그만이야.
3: 자, 야, 이봐. 야, 야, 그게 또 얼마지, 니 아니.
7: 빼빼말 왔다 갔다 한다, 이봐.
8: 야, 세상을 가자.
7: 또 왜 아무리 많아도 무슨 쓸모이니. 형제 시간에 개처럼 싸우지 마 하면서, 씨.
5: 세월. 세월, 우리 어디 싸웠어냐? 신의 제 말해보. 형님 말이 맞소.
3: 야, 우리 어디 싸매니? 토론했지.
7: 싸매지!
8: 야, 그게 싸만 게다 토론이다, 토론. 나 싼가 토론 분가 못하다.
5: 저, 우리 이렇게 형제들 간에 모이기도 쉽지 않은데, 모였던 바에 오늘 어머니 모시는 문제로 좀 토론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
7: 그게 사 뭐 토론할 게 있어. 예. 어머니사 내 맞은 게 내 모셔야 되지.
5: 어째 그럴까? 앉으셔. 어머니는 글쎄 우리 모셔도 되는데
7: 어.
5: 어머니는 세월같이 세월같이 딱 세월! 마스겠어. 똥문에 어디까지 말했던가?
6: 세월같이 딱
5: 어머니는 세월같이 딱 이 자리에서 어? 이 집에서 어머니같이 딱 살겠다 재물까. 야, 형님 말이 맞소. 아니 오빠 좀 잘 생각해보고 말아오. 아이 엄마 집 운신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저 복돌이하고 둘이서 이 농촌에서 편안하게 살면 좋지.
3: 그렇지. 아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토지 보소금에
5: 밭에서 나오는 임대료까지
3: 한 천억까지 돼 나온다.
5: 야, 그게 무슨 농촌에서 마음대로 살지.
3: 그렇지.
5: 신호이 어째 제가 내 생각을 똑같소.
3: 신호이
5: 우리 자매 세월 어머니를 모신다는 각서를 써받을까?
3: 그게 좋겠어. 아, 내 엄마를 모셔올게.
5: 야, 알았어.
3: 엄마.
7: 아, 여보 무슨 어머, 각서까지
5: 어머니 나무에 동무 얘기하셔.
7: 아, 여보 뭐 각서
5: 동무
7: 알았어.
5: 엄마 엄마 있잖아. 야야 저 엄마 글쎄 나오고
3: 어째 이래.
5: 안 써 글쎄
7: 안 써 안 써 안 써. 자, 자, 자, 안 써.
5: 어머니 앉으셔.
7: 안 써 안 써 안 써. 저 엄마 우리 집에서 형제들이 아주 저 친절하게 토론했어.
5: 야.
7: 에, 토론한 결과 엄마하고 복돌이 이 집에서 살기로 했어.
5: 야, 엄마 우리는 그래서 하나도 안 붙이겠어. 엄마하고 복돌이 그래서 이 집을 팔겠어. 팔고 야. 마음대로 하.
3: 저희 어머니 여기다 지상만 찍으면 됩니다.
7: 야, 뭐 지상까지 또 찍게.
5: 동무
1: 내 이 지자 아이 찍어줘. 죽을 때까진 누기 집도 아이가.
7: 그러니까 여기다가 도자파이 하고 딱 지금 엄마가 내 계속 같이 산다 말이야.
5: 그러세쿠.
7: 야 엄마 아이 집 그만이 나 빨리 찍어라.
1: 야야
6: 어떠려 엄마.
7: 야
6: 형님
7: 어제 도와.
6: 형님 내 우선 부자 됐어. 부자 됐어.
7: 어? 어제
6: 그 유석이 말씀하는 게 말 서쪽으로 가면 과수원도 다 치고 또 부상비도 엄청 나오게 되세요. 또 원래 계획대로 한다.
7: 지금 서쪽으로 아이 가고 동쪽으로.
6: 야 형님.
7: 여보 우리 집 엄마네 집은 쫙
1: 우리
7: 지나간다.
1: 우리 집은 지나간다.
6: 예. 잘 날라 죽이네. 그래 뭐. 빨리 움직일까? 가겠어 그만.
7: 아이들다. 고속철도 정말 우리 집 한 바퀴 지나가 봐라. 내 정말로 이 가슴을 막아버리겠다 내.
5: 아 세월 저는 무슨 자꾸 막는다 그래요. 아 지금 무슨 황계과예요.
7: 응 황계과예. 어째 황계과인데 집도 고속철도 지나간다.
8: 아이 행배없네.
1: 오, 이거 봐라. 아이고, 이거 떨어졌어. 자꾸 고춧가루 이라며. 아이고. 우리 며느리 좀 하는 웃기 생길이라면 못 잡으랬군. 이거 이 아들아, 이 아들아, 이 아들아.
2: 야, 바이바이. 그다 다시 오지 마라.
1: 이거 찌다 왔던 게 시각도 못 먹고 가고.
2: 오지 마라, 오지 마라.
9: 저는 지금 정말 90년대 말에 우리 연변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던 가수 현성혜 씨를 만났습니다. 현성혜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 반갑습니다.
9: 네, 일본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0: 네, 일본에 온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네, 지금은 남편이랑 같이 푸딩과 빵 가게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9: 성 한마당 프로에 또 특별한 분한테 네. 또 특별한 노래를 선물하고 싶다고 들었습니다.
10: 아, 네. 저희 부모님이 상해에 계시는데요. 네. 네. 제가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무척이나 그리워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모님께 제가 어릴 적 불렀던 네, 박연 씨와 같이 불렀던 돌다리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고향의 향기, 고향의 정이 느껴지는 노래 고향이 부른다였습니다. 타양에 계시는 분들은 고향을 생각하면 잠자던 영혼이 살아나기도 한답니다. 그만큼 고향을 가슴에 담고 있고 고향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서가 아닐까요? 광동성 광주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춘옥 씨는 항상 자식 걱정인 고향의 부모님을 그리면서 노래 동실 타령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친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 시간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산새의 지저귐과 시원하게 흘러내리는 물소리, 자연이 들려주는 고운 소리에 웃음이 서절로 나오기도 하죠. 하기에 주말에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여름 향기가 짙게 풍기는 산으로 다녀오는 건 어떨까요? 도문시에 살고 있는 박영국 씨는 올해 여름이 모든 분들에게 활기차고 유쾌한 여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노래 고두산 꽃냥산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여기저기에 흐드러진 꽃들이 화려한 꽃동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꽃 사이를 분주히 누비고 다니는 벌과 나비들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고 감동적인 인생 스토리를 엮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람 속에서도 보슬비 속에서도 여름의 싱싱한 향기를 느낄 수 있다는 요즘 여러분께서도 여름의 낭만을 느껴보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어느 작가는요, 행복의 비결로 이걸 추천했습니다. 뭘까요? 석된 말로 일명 자뻑.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푹 빠지라는 건데요. 자부심을 갖는다는 건 마치 마음의 비타민을 공급하는 일과 같기 때문이란 거죠. 지금 아무 능력도 없는데, 당장 가진 게 없는데, 나에게 반하고 빠질 수가 있냐고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착각보다는 리듬을 바탕에 두고 자기 최면을 거는 거죠. 난 앞으로 잘 나갈 거야. 때를 만나면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이런 믿음 말입니다. 이런 믿음은 용기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데요. 마음이 신을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내 잘못을 돌아보는 것만큼 내 자신을

격려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일도 사랑도 나는 다 잘해낼 거야. 다 잘될 거야. 마음에 비타민 가득 충전하면서 힘차게 오늘 하루를 열어보시죠.

박학기 가수가 부른 비타민 듣고 왔는데요. 어떻게 마음에 비타민 가득 충전하셨나요? 비타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한테 그런 힐링감을 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멜로디가 좋아서 흥얼흥얼거리면서 창밖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너무나 푸르러서 또 이 순간이 내 눈부시게 아름다워 보이네요. 사람마다 각자의 행복의 비결이 있다고 했죠. 네, 자뻑.

그러면서 그 작가님은 남의 말을 가려서 듣는 것과 함께 자뻑 자기 자신의 도취되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여성분들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넌 세상에서 제일 예뻐. 너 자신감 가져. 오늘 너무 느낌 좋다. 모레도 잘해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어보세요. 좀 우습기는 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이런 순간들이 있겠죠? 본인이 잘났다고 자신감을 가질 때, 자부심을 갖고 뭔가를 할 때, 혹은 긍정적인 말로 주문을 걸며 무언가를 시도했거나 도전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따라오죠. 우리 안에 수많은 빛나는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은 바로 자신감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자뻑해볼까요?

안성훈 가수가 부른 당신은 명작이란 노래 듣고 왔는데요. 우리 모두는 명작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 보는 겁니다. 오늘 여성 클럽은 림춘화 작가님의 글 노력하는 인생은 아름답다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여성 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흥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남편이 실업의 위기에 처했다. 며칠 고민하던 남편이 비장한 결심을 발표한다. 이대로 있다간 애 공부 뒷바라지도 못하겠소. 먼저 돈을 꿔 삼륜차를 사서 쉬는 날이면 벌이를 좀 해야겠소. 원래 숙기 없고 과묵한 남편이 삼륜차를 몰겠다고 했을 때에는 얼마나 큰 용기를 낸 걸까. 셋째 시누이한테서 돈 600원을 꿔서 남이 실컷 타던 낡은 삼륜차 한 대를 샀다. 그날부터 남편의 고된 삼륜차 벌이가 시작됐다.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차를 몰고 거리로 나갔다. 처음엔 낯이 가려워서 혹시 아는 사람들을 만날까봐 밤에만 나가고 으슥한 곳만 찾아다녔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나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 가진 수모와 차별을 받을 때면 너무도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도 1원, 2원씩 돈이 호주머니에 차곡차곡 채워지니 차차 수치감도 다 잊고 떳떳하게 도문 시내를 누비고 다녔다. 28일 만에 꾼 돈을 다 물었다. 우리 세 식구는 이젠 온전히 우리 차가 됐다고 마치 외제차를 산 것처럼 기뻐했다. 그 시절 골목길에는 깡패들이 종종 있었다. 온 하루 애써 번 돈을 몽땅 털리울 때도 있었고 영문 없이 걸고 들어 애매하게 얻어맞을 때도 있었다. 남편이 어느 하루는 금방 형기가 끝나 석방돼 나오는 중머리 청년을 태우게 됐는데 목적지까지 거리가 먼 데다가 내내 올리막길이어서 삼륜차를 몰지 못하고 손으로 밀고 겨우겨우 올라갔다. 그런데 그 청년은 삼륜차에서 훌쩍 뛰어내리더니 곧장 집으로 들어가서 쾅 하고 문을 닫아버렸다. 남편은 돈을 달라고 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찍소리 못하고 그대로 맹랑하게 돌아왔다. 이처럼 힘들게 일하고도 허탕을 치는 날이 많았다. 어느 날 밤에는 두 청년이 삼륜차에 털썩 올라타더니 삼사리나 좋게 되는 곳으로 가자고 말했다. 남편은 부지런히 페달을 밟았다. 다리를 건너서 차를 세우라고 하게 멈추려 했다. 그런데 내리막길인데다 관성에 의해 몇 미터 앞으로 미끄러져 나가게 됐다. 이에 한 사람이 귀가 먹었느냐고 욕설을 퍼부으며 소리를 꽥 질렀고 다른 한 사람은 쌍욕을 던지고 떠나갔다. 남편은 그 먼 곳까지 힘들게 끌고 간 것이 억울해서 돈을 달라고 그들의 뒤통수를 향해 소리쳤다. 그랬더니 한 놈이 글쎄 주먹을 내두르며 으름장을 놓았다. 남편은 우라가 치밀었지만 무인지경 외딴 곳에서 변을 당하기보다는 참는 게 상책이라고 차머리를 돌려 집으로 왔다. 집에 와서 남편은 분을 못 이겨 그들을 천벌 맞을 놈들이라고 욕했다. 나는 참 잘했습니다. 몇 푼 안 되는 돈을 갖고 상하기보다 낫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며 남편을 위안했다. 삼륜차 벌이를 시작해 남편에게는 명절이 따로 없고 주말이 따로 없게 됐다. 어느 해 설날 아침이었다. 남편은 전과 다름없이 삼륜차를 타고 나가려 했다. 설날인데 오늘 하루만 쉬세요. 내가 말리자 남편은 오늘 같은 날에 장사가 잘 될 거요 라고 하면서 기어코 대문을 나섰다.
그런데 아침에 나간 사람이 점심때가 지난 지 이스케도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단가마 위에 놓인 개미처럼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어디에 가서 찾을 수도 없었다. 늦은 저녁에야 남편은 세멘트 먼지를 푹 뒤집어 쓰고 집에 들어섰다. 내가 무슨 일로 늦었냐고 묻자 남편은 철로 화물차에서 세멘트 한 바구니를 불이우느라 늦었다고 했다. 남편은 아침부터 온 하루 흔들거리는 발판을 밟으며 쉴 새 없이 세멘트 포대를 날랐던 것이다. 두 다리가 후들거리고 너무 힘에 부쳐 몸을 지탱할 수 없었지만 중도에 포기하면 품삯도 못 받을까 봐 이를 악물고 버텼다는 것이었다. 순간 나는 가슴이 뭉클해 났다. 가정을 위해, 자식을 위해 로고를 아끼지 않는 남편이 고마우면서도 안쓰럽기 그지없었다. 어떤 땐 층집 짓는 현장에서 세멘트나 모래포대를 8층까지 메어 올렸다. 개인집 가스통도 메어 올리고 이삿짐도 실어 날랐다. 수도회사의 땅 파기 일도 수없이 했다. 삼복더위에 열기 오르는 세멘트길에서 손님을 앉히고 페달을 밤노라면 옷은 땀에 찌들어 소금 자국이 하얗게 젖고 겨울에는 아무리 발사계로 발을 꽁꽁 싸고 군화를 신어도 발이 얼어서 벌겋게 부었다. 나는 보기에도 끔찍해서 너무 추울 땐 어디 상점에라도 들어가서 몸을 좀 녹이세요. 그러다가 발가락이 얼어서 잘못되면 어쩝니까? 라고 염려했다. 어느 날 학교 부근에서 19살 되는 어린 여자의 손을 잡은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남편을 보고 손짓했다. 그들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돌아서려는데 할머니가 집에 들어가 물 한 병을 들고 나와 목이나 축이라고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기 부탁 하나 해도 될까? 겉모습이 너무 착해 보여서 애를 맡겨도 시름 놓을 것 같소. 내일 아침에도 애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 안 되겠소? 남편은 이런 일은 웬간해선 하지 않지만 할머니가 연세도 계시고 허리도 구부정한 것이 마치 자기 어머니처럼 생각돼 그럽시다 라고 흔쾌히 대답했다. 아이를 맞을 시간이 되면 손님을 받지 않고 곧장 아이한테로 달려갔다. 아이도 남편을 무척 따르면서 멀리서부터 마다바이 라고 부르며 웃음꽃을 피웠다. 점차 할머니네 집 사정을 알게 됐다. 출국 바람이 불면서 할머니네 아들 며느리가 두 돌도 안 된 아이를 7순이 넘는 부모에게 맡기고 외국으로 떠나갔던 것이다.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손으로 우유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면서 힘들게 손녀를 키웠다. 아이는 점점 커가지만 노인들은 점점 기력이 쇠약해져 자기 몸 가누기조차 힘들었다. 어느 날 핸드폰 별소리가 울려서 받아봤더니 수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보게나, 우리 집에 빨리 올 수 없겠나? 룡감이 많이 아픈데 혼자선 어쩔 수가 없구만. 알겠습니다. 곧 갈게요. 남편이 숨이 턱에 닳도록 페달을 밟아 할머니네 집에 가보니 할아버지는 인사불성이 되었었다. 남편은 할아버지를 업어 차에 싣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의사가 환자를 보더니 급성 심근경색인데 약도 이미 복용시켰고 제때 호송해왔기에 목숨을 건졌다고 했다. 며칠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남편은 또 할아버지를 업고 숨을 헐떡이며 입원실까지 모셔갔다. 그제서야 남편은 후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뒤이어 할머니네 아들이 소식을 접하고 귀국했다. 그동안 자기 대신에 아이도 돌봐주고 아버지의 목숨도 구해줘서 자기 가족에게는 은인이라면서 사례금을 주며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했다. 남편은 품삯은 이미 받았으니 마음만 받겠소 라고 말하며 극구 사절했다. 얼마 후에 아이의 아버지는 연로한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려고 아이를 데리고 떠났다. 그렇게 돼 남편은 7개월 넘게 해온 아이의 기사 노릇을 그만뒀다. 그 사이 우리 아들도 대학 입시를 보게 됐다. 넉넉지 못한 환경 속에서 자랐어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던 아들은 끝내 길림성에서 고등이란 우수한 성적으로 중점대학에 붙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어려서부터 큰 포부를 품고 열심히 공부한 덕에 중점대학에 척 붙었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견한 일인가. 고생 끝에 락이라고 그동안 힘들었던 고통들은 말끔히 씻겨 나간 듯 사라졌고 하늘은 더 푸르고 넓어 보였으며 세상은 그래도 노력하는 자를 버리지 않아서 살만 난다고 생각되며 웃음이 절로 나왔다. 아들은 중점대학에서 석사 연구생 과정까지 원만히 밟고 지금은 상해의 한 이름난 의료기기 회사에서 연구개발 책임자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삼륜차를 몰고 도문시 길거리에서 땀을 휘뿌리며 보냈던 22년 세월. 돌아보면 가정에 대한 책임감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온 기나긴 로정이다. 우리는 결혼해 40여 년 동안 수많은 가시밭길을 헤치며 예고 없이 불쑥불쑥 닥쳐오는 고난 앞에서 물러앉지 않고 용감히 도전하며 꿋꿋하게 살아왔다. 오똑이 정신으로 살아온 발자취마다 우리들의 피타는 노력이 숨배어 있다. 쓴맛을 많이 받기에 단맛을 알고 단맛을 받기에 만족할 줄 안다. 우리에게 행복한 오늘이 있게 된 건 남편의 헌신적인 희생정신과 끈질긴 노력 덕분임을 너무나 잘 안다. 그렇다. 끊임없이 노력하며 사는 인생은 비온 뒤의 무지개 마냥 아름다운 것이다.

금방 림초나 작가님에게 노력하는 인생은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요. 그래요. 우리 모두의 삶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장벽에 또 때로는 두려움에 부딪히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순간이야말로 도전과 노력이라는 이름의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습관부터 큰 꿈까지 한 걸음 내딛는 그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키죠. 여러분은 요즘 새롭게 시작한 일,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으신가요? 하고 싶다라는 마음만 있다면 그게 바로 시작이 아닐까요? 이런 명언이 있죠. 성공은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에 있다.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과정만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도 두려움을 이기고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내봅니다. 당신의 멋진 도전과 노력은 오늘도 세상을 빛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세요. 내가 있는 곳이 락원이라는 문장처럼 긍정의 말을 반복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 커피 한잔 마시며 오늘도 잘해낼 거야 하며 속삭여 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신감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쌓아가는 선물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더 밝은 에너지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르녹입니다. 문학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축구에서 골을 넣는 것을 보고 관중들은 열광합니다. 골을 넣는 사람도 골을 넣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중요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도움을 주는 자는 가려져 있습니다.

몸 걸도 직접 차는 걸과 똑같이 평가해야 합니다. 훗날 사람들은 걸 장면을 잊었어도 팀을 살린 그 찰나의 선택을 경기의 진주로 기억합니다. 모든 선수가 내 골보다 우리의 골을 위해 뛰어야만 축구는 스포츠를 넘어 인간 승리의 교향곡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축구장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동행의 철학에서 진정한 승리는 모두가 함께 쓰는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다. 영구 시골에는 고향집 앞에서 서성 그리기를. 만초의 서슬한 찬바람에 뒷등이 서늘해 났지만 이제 곧 해가 저무는 황혼의 시간이지만 고향 풍경은 변함없이 따스하고 요정하다.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어머니께서 어딘가에 정이 건사한 대문 열쇠를 아직 찾아내지 못해 집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다고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다. 이제는 적어도 20년 이상 사용한 그 자물쇠가 어찌 단순한 쇠붙이이기만 하겠는가. 거기에도 분명 소중한 고향의 기억이 스며있다. 물론 엄마의 집이자 내 집인데도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만 다람쥐 채바퀴 돌리듯 맴도는 모습은 그리 상식적인 그림은 아니다. 그래서였을까. 금년 봄 두 번째 그림을 했을 때였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웃집 아저씨가 문전에서 대놓고 어슬렁거리는 나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마치도 이제 곧 작전을 눈앞에 두고 미리 렴탐하러 온 도둑놈 취급하는 시선 같기도 했다.

더 이상 아무 설명 없이 얼쩡거렸다가는 정말 엄청난 오해를 살 것 같아서 사정을 얘기했다. 그제서야 아저씨는 아하 주인집 자제분이었군요 라고 하더니 한마디 보태는 것이었다. 급히 써야 할 여기나 물건이 없다면 열쇠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그러면서 아저씨는 알쏭달쏭한 미소를 피워 올렸다. 그러거나 말거나 관계치 않았다. 문전에서 고향집을 능놓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속 수많은 갈증이 풀리는 것만 같았다. 물론 집안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보물들이 차고 넘칠 것이다. 어렸을 때 사용했던 책걸상들, 명절마다 고향집을 찾아가면 쓰곤 했던 이부자리, 당장이라도 들어가 보고 싶었지만 고향이 주는 축복과도 같은 선물들은 아껴뒀다가 나중에 보기로 작심했다. 그 애착과 사랑하는 마음, 간절하게 접하고 싶은 마음은 차곡차곡 쌓아뒀다가 벅차게 터뜨리고 싶었다. 지금 당장은 고향집 밖에도 내가 느끼고 음미하고 의미를 새길 만한 피사체들이 넘쳐난다.

사람의 동정은 없어도 사람 온기는 앞마당과 텃밭, 고향집 문전의 곳곳에 스며있다. 아직도 집단벽을 따라 옹기종기 놓여있는 항아리들에 구수한 고향의 내음이 가득 차고 있는 듯하다. 울바자를 타고 올라가며 말라가는 녹두줄기, 텃밭을 가득 메우며 익어가는 김장배추, 대롱대롱 달려있는 빨갛고 푸른 고추들. 그곳에는 눈에 익숙한 풍경이 있고 오래도록 잊고 있던 향기가 있다. 다정한 그리움과 따스한 체온이 있다.

광혼이 깃드는 고향지 마당가에서 서성이노라니 어디선가 금방이라도 어머니의 정다운 목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았다. 떠들고 흥청거리는 동생들의 모습이 나타날 것만 같았다. 고향 집은 그런 곳이다. 천진난만한 유년 시절에 달콤하고 감미로운 추억들이 새겨있는 곳. 엄마 아빠와 형제 자매들의 채취가 남아있는 곳. 아련한 추억들이 너울 그리는 그곳에서 흘러간 세월의 자취를 소환하는 일은 참으로 황홀하다. 아마도 그래서였던 것 같다. 숙환으로 헤매이고 있는 어머니께서 이제 다시는 올 일이 없을 수도 있는 고향집의 일초일목에 대해 아직도 지대한 관심을 끄지 않고 있는 것은

10여 년 전 심양에 있는 막내 동생의 집으로 거처를 옮길 때 어머니는 마치 잠깐 나들이를 나온 탱장객 같았다. 언제라도 바로 돌아갈 듯한 태세였다. 우리 형제들은 척추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볼 필요 없는 막내딸 집에 머물게 되어 내심 안도했지만 어머니 마음은 그러지 못했다. 늘 허무하고 허망한 눈치였다. 어쩌다 한 번씩 찾아뵙게 되면 어머니는 늘 창가에 어두컴히 앉아서 하염없이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침대 머리에 멍하니 앉아서 온갖 씨름에 잠겨 있었다.

어머니의 마음은 온통 고향 집에 가 있었다. 상추도 심어야 하고 고추 모종도 내야 하고 어이순도 따서야 하는데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동생네 아파트에 갇혀 있으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다. 어쩌다 만난 자식들하고도 두 마디 안 짝에 고향집 얘기다. 집 수리할 때 안방 천장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지금은 무슨 일이 없을까. 이불장 안에 쌓여있는 이불에 습기가 차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들이다. 심지어 헛간에 쌓아놓은 농기구들에 녹이라도 쓸면 어쩌나 하는 얘기까지 나온다. 여든을 훌쩍 넘긴 로인께서 이제 더 이상 농기구를 다룰 일이 없다는 사실을 어머니만 모르고 있는 듯했다.

어머니한테 고향 집은 이제 얼식주가 행해지던 저속으로 함께했던 둥지라는 본인의 의미가 아닌 하나의 정신적 둥지로 의지되고 있었다. 그래서 10여 년 동안 빈집으로 남아있어도 그지만 떠올리면 눈에 광채가 반짝인다. 아마도 그런 연고 때문이었으리라. 남동생이 이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계속 신경만 쓰이게 한다는 류를 들먹이며 아예 팔아치우자고 하자 어머니께서 펄쩍 뛰었다. 늙어가는 아들과 늙은 어머니가 생각하는 고향집의 가치는 영원히 합일의 경지에 이를 수 없는 괴리가 있었다. 하긴 어머니도 자신의 그런 집착이 무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결연하게 선사리를 쳤다. 안 돼, 절대. 나는 고향집을 빙빙 애돌기도 하고 텃밭에서 자라고 있는 잡풀들의 하늘자그림에 시선을 던지기도 했다. 동네 방네를 거닐다가 어느새 땅금이가 깃을 내리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전전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보다 비어있는 집이 더 많은 고향 마을이 어둠에 잠겨든다. 듬성듬성 이곳저곳에서 전등불이 켜진다. 문득 이런 생각이 뭉클하게 치솟았다.

이 고향 집이 없다면 고향을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감히 그 부드럽고 따스한 이름을 들먹일 수 있느냐고.

텅 빈 동네길을 처벅처벅 걷다가 다시 고향집 문전에 오래 서 있었다. 꿈결 같은 옛 시절이 눈앞으로 정겹게 다가왔다. 내가 21년 세월을 함께했던 어머니께서 70여 송상을 함께했던 고향집이다. 한 시절 우리 가족의 목소리가 랑자하던 앞마당. 봄여름을 푸른 채소로 꽉 채우며 우리 가족의 반찬을 책임지던 텃밭. 하루 세끼 밤내음. 된장국 냄새가 가득하던 붓두막. 소중한 우리 가족의 그리움일 시간들이 환각처럼 눈앞으로 쏟아진다. 모두가 떠난 그 자리에 모두의 흔적은 왜 이토록 선연해지는가.

발길을 돌리며 나는 결혼하게 마음을 굳혔다. 어머니 말씀대로 이 집은 절대 팔지 않을 것이라고. 영원히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1: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기쁨도 전염됩니다. 슬픔은 더 잘 전염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기쁨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웃음을 잃지 않는 태도, 긍정의 언어, 이 모든 것은 슬픔을 밀어내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내가 기쁨을 잃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기쁨을 잃지 않은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1: 中波873kHz， 초단파103.5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제4회 중국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가 일전 북경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흑룡강 전시단은 농산물 전시를 중점으로 북대환그룹 등 공급망 주도 기업과 할빈공업대학 인공지능연구소 등 연구 플랫폼을 바탕으로 최초로 우량종자 육성, 지능형 경작에서 크로스보도 공급망 서비스에 이르는 농업산업망의 완전한 폐쇄 루프를 선보였습니다. 이 중 스마트 농기계, 자율 순찰 점검 로봇 등 첨단 과학기술 제품이 많은 바이어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공급망 촉진 박람회라는 국제화 플랫폼을 통해 올해 박람회에 참가한 흑룡강 농업기업들은 무인 경작 장비, 첨단 농기계 수출 등 분야에서 100개에 이르는 국내외 기관 및 기업과 협력 의향을 달성했으며 글로벌 시장 개척에 성공했습니다. 15차 5개년 계획의 첫 해인 올해 우리성 대외무역은 지속적으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할빈 해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5월 전성 상품 무역 수출입 총액이 332억 원을 넘어섰으며 전년 동기 대비 약 35% 증가해 월간 수출입 규모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 배후에는 통상구 하드웨어 시설의 지속적인 개선이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동강철도 동산구 화학광물실험실에서는 직원들이 구리 정광 분말에 대한 유해 성분 특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분말은 모두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운송 화물에서 채취한 샘플입니다. 지난달 동강철도 통상구를 통관한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가 운송한 구리 정광 분말 수량은 전월 대비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통상구 시설이 지난 1년간의 조정과 업그레이드를 거치면서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의 통행 시간이 일주일에서 하루로 단축됐습니다. 동령 통상구에 새롭게 개소된 화물 검사 통로가 막 가동에 들어갔으며 년간 통관 능력이 100만 톤에서 170만 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동령 통상구의 단일 평균 통관 차량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고 단일 평균 화물 통관량은 약 2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은 유입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산업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에 우리성은 크로스보도 물류 통로를 대외 개방 중심지로 전환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꿀 생산 공장 아미론에서는 자동화 생산 라인이 풀 가동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수입한 천연 꿀은 무균 포장, 조온 농축 등 공정을 거쳐 국내 인기 제품으로 변신하며 꿀 한 톤의 수입 수출 과정에서 5천 원 이상의 리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 1월부터 5월까지 전성의 상품 무역 수출입 총액은 1,382억 원을 초과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수치입니다. 통상구 통관의 효율화, 신규 업태 확장, 산업 현지화 및 부가가치 창출 등으로 인해 용강의 개방 동력이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습니다. 흑룡강성 문화관광 전역관광특색설명회가 일전 연결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2026년 동북슈퍼리그 경기에서 할빈팀과 연변팀의 맞대결이 연길에서 개최되는 것을 계기로 현지에서 개최된 가운데 흑룡강성의 여름문화관광 자원을 집중 소개했습니다. 설명회 현장에서 우리성은 2026년 여름 피서 관광 베스트 코스와 해민 정책을 중점 발표했습니다. 할빈 이춘 흑하 휴양 코스는 이춘의 홍송림에 오대련제 화산광천, 흑하의 국경강 풍광을 활용해 섭씨 20도의 삼림 휴양 체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할빈 목당강 개서 7대하 풍정 생태 코스는 오상 봉황산, 횡도하자 백년마을, 경박호, 흥계호 및 7대하의 챔피언 문화를 연결했습니다. 할빈 대경 지치할 미식학습 코스는 할빈의 공업과학관광, 대경의 철인 왕진이 정신학습, 지치할의 불고기 미식과 자룽습지 생태를 융합해 학습과 미식이 결합된 복합 상품을 형성했습니다.
또한 우리성은 고객 사랑 서비스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흑룡강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문화창작기관, 대학교사 및 학생, 디자인팀, 기타 장의 디자인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거리의 독특한 개성을 대표할 수 있는 IP를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주앙대가의 핵심 문화 요소를 심층 발굴해 역사적 깊이와 현대적 신미성을 겸비하고 주앙대가의 기억을 담으면서도 현대적 활력이 넘치며 식별력이 뛰어난 IP 캐릭터를 디자인해야 합니다. 작품 접수 마감은 오는 7월 29일 밤 12시까지입니다. 2026년 향촌 슈퍼리그 전국대회가 최근 소노 경기장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16개 팀이 참가해 8일간 진행된 이번 대회는 각계 각층의 기층 간부, 기업 직원, 청년 학생, 일반 주민들이 축구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서 실력을 펼쳤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46개 부스가 동시에 운영됐고 11개 향진이 지역 특산물을 선보여 관중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경기를 즐겼습니다. 6월 29일 해림시 문화관광축제 및 제4회 신압된장축제가 해림시 신압진 문화광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해림시위 통전부, 해림진 정부, 해림시 문화체육광장관광국이 주최하고 흥룡강 방송국 국제전파부 조선어부, 흥룡강 일보그룹 조문편집부, 연변음악가협회, 연변조선족 전통음악연구회, 연변오덕장로주유한회사, 해림시 조선족 문화관, 해림진 신압촌, 룡안시 조선족 중학교 전통악기 전승기지, 해림시 민족교육센터가 협조했습니다. 축제 당일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무형문화유산 된장 제작 및 전시구역에서는 경력이 풍부한 된장 장인이 조선족 전통 방식에 따라 장 뒤집기와 햇볕 말리기, 장독 봉인 등 전 과정을 시연해 많은 관광객들이 발길을 멈추고 촬영하며 전통 장 문화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체험했습니다. 전통 음식 제작 구역에서는 구수한 향기가 가득한 가운데 신압촌 주민들이 손발을 맞춰 떡과 된장국 등 조선족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어 선보였습니다. 현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시식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조선족 음식 문화의 독특한 맛을 즐겼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예술 단체들의 공연도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전통 의상을 갖춘 상황극과 민족무용, 전통악기 연주 등 다양한 무대가 이어지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고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된장축제는 된장의 깊은 향기를 매개로 무형문화유산 전시와 관광객 체험, 전문 예술 공연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조선족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향촌문화관광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쉰한 번째 시간입니다.

비는 뜸해졌으나 아직 묻지는 않았다. 오랜 시간을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어머니는 차차 의식을 차렸다. 퉁퉁 부은 눈을 가까스로 뜨고 보니 여전히 어두컴컴한 그 방이었다. 상처의 고통도 때를 같이하여 깨어나 일제히 밀려 들어왔다. 모진 아픔으로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어머니의 열 손가락 끝에서는 아직도

0: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의 몸에는 성한 곳 하나 없었다. 그는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없어 그저 벽에 모로 기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놈들 앞에선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신음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때 그의 가슴 속에는 오로지 증오의 세찬 불길만이 활활 타번졌다. 그러나 지금은 모진 아픔이 그를 갈기갈기 찢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크나큰 슬픔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 어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하였다. 흘러내리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빗방울이었다. 그는 생각에 잠겼다. 수저와 덕견이는 덕성이 아버지를 따라 뚫고 나갔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그때 그는 경결이 남아서 만자를 안고 성매를 지켰던 것이다.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뜻밖의 왕죽과 왕류수에게 맞다 들렸다. 사강가에서 옥자의 할머니인 왕할머니가 만자를 데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애는 틀림없이 울며 엄마를 찾을 것이다. 그는 또 수연이와 덕강이, 강영천에게 생각이 미쳤다. 그들은 자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모르고 있을 것이다. 원수놈의 손에 걸려 죽지도 살지도 못하니 정말 괴로웠다. 죽어도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죽고 싶었다. 아, 이 애미가 죽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그는 생각할수록 가슴이 미어지고 전신이 칼로 에이는 듯 아파나서 몸을 웅크리었다. 목이 말랐다. 그는 혀를 내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감빨았다. 뜨겁고 떫고 차가운 맛이 입안에 감돌았다. 하, 공산당, 반로군, 항일전쟁, 혁명, 그것이 아이들이 가득 달린 자기에게 무슨 좋은 것을 가져다 주었는가?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들, 딸이 곁을 떠나버려 애미로서 자식을 위해 근심 걱정거리로 마음을 조인 것이며 혼자서 산과 밭을 헤매며 가진 고생을 다 겪다가 지금의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누굴 탓하겠는가? 어머니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갑자기 속이 덜컥했다.
1: 어쩌면 내가 누굴 원망하나? 공산당과 반란군을 원망하나?
0: 그는 공포로 하여 아픔을 잃고 몸을 부르르 떨었다.
1: 공산당과 반란군이 나쁜 것이 뭐냐? 그들이 나에게 무슨 잘못한 일이 있나? 아주버님 가정에 피 맺힌 원수를 공산당이 갚아주지 않았는가? 공산당과 반란군이 없다면 난 뭘 가지고 자식들을 키워냈고 가난한 사람들은 는 부산 놈들이 억압을 받지 않게 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이 바로 꿈속에서도 상상 못할 고마운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0: 어머니는 다시 남편한테 생각을 옮겼다.

0: 아직까지도 엉은 몇 해 잘 되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영원히 못 볼 수도 있구나.
1: 어머니는 또다시 아이들을 그려보았다.
0: 우리 애들은 지금 다 어디 있을까? 영천이 옷도 한 장. 그들은 언제 돌아올까? 혁명은 어느 때에야 승리하는지. 이 고통스러운 나날은 언제쯤 끝을 맺겠는지. 너희들이나 잘 싸우거라. 이 늙은 것은 생각지 말고.
1: 집안 파기 다 목칠한 듯 새까맣고 불빛 한 점 볼 수 없었다. 여름날의 밤은 길지 않은데 왜 날이 밝지 않는가? 어머니는 악을 쏘 겨우 일어났다. 무쇠처럼 단단한 벽에 기대서서 피가 랑자한 무리를 무겁게 두려웠다. 남산에서 비 온 뒤에 흘러내리는 홍수의 세찬 흐름 소리가 들려왔다. 먼 곳에서 닭이 회를 치며 울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번쩍 축혀들었다. 성매와 란자와 덕수 나바이가 그의 흐리마리한 눈앞에 밟혀왔다. 그는 입을 꾹 다물었다. 입가의 주름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는 자기가 너무나도 나약하고 담이 작다고 생각되어 속으로 화를 내며 자신을 꾸짖었다.
0: 혁명을 하려면 싸움을 해야 하고 피를 흘려야 하며
1: 그의 리성이 입을 열었다.
0: 공산당과 반로군이 없으면 중국은 벌써 망하고 말았다. 그들은 모두 인민들 속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만약 누구나 다 죽음이 두려워 물러선다면 공산당과 반로군이 어디서 솟아나겠는가? 네가 혁명을 하지 않는다 해도 널 죽이려는 놈이 있다. 그래,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 있는가? 아니, 안 된다. 영천이가 말하기를 소련에선 혁명이 성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복된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숨을 내걸고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닌가? 나 같은 러파 하나가 죽는다 한들 무슨 관계가 있나? 다만 후손들이 좋은 생활을 누리고 아이들이 고생하지 않는다면 못할 내가 이 늙은 목숨을 바치는 게 뭐가 두려울까? 아들과 딸, 그들이 공산당을 따르고 영천이를 따르면 된다. 공산당은 그들을 가르쳐 줄 것이고 영천이는 어린 것들을 보살펴 줄 것이다. 좋다. 내리든 죽이든 마음대로 해라. 철공이는 공장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난 공장을 지키기 위해 머리를 내놓겠다. 병기 공장, 이것은 외놈을 물리치는 우리의 미천이다.
1: 어머니는 고통이 좀 덜어진 듯하고 가슴도 훨씬 후련하였다. 그는 입을 크게 벌리고 창살로 스며드는 촉촉한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다.
0: 날이 곧 밝는다. 영천이, 수연이, 옷 한 장, 덕강이, 그들은 곧 돌아온다.
1: 보초서는 괴로운 놈이 사람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간이 알프게 생긴 한 여자가 손에 바구니를 들고 황급히 다가와서 애걸하였다.
2: 나리, 그 늙은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는 온종일 죽물 한 모금도 입에 못했어요. 저를 들여보내주세요. 네, 먹을 걸 좀.
1: 괴로군의 입에서는 술과 마늘 냄새가 확확 풍겼다. 그는 처음엔 딱 잡아떼다가 새하얀 운하를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0: 어머니는 웬 사람이 자기를 흔드는 것을 어슴푸레 느끼고 벌겋게 부어오른 눈을 떴다. 행디 어머니였다. 행디 어머니가 그의 상처를 조심스레 씻고 있었다. 온 얼굴이 눈물투성이가 되어 흐느끼고 있었다.
1: 아주머니, 그놈들이 정말 악독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때리다니.
2: 아주머니, 아주머니, 어떻게 견디겠어요?
0: 어머니는 그가 너무 괴로워하는 걸 보고 오히려 그를 위안하였다.
3: 괜찮아, 여보게, 나 견딜 수 있네.
0: 어머니는 다시 걱정스레 물었다.
3: 행디 아버지는 어떻게 됐나?
0: 행디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더 세차게 흐느끼며 급히 말을 돌렸다.
1: 그는 일 없어요.
2: 아주머니, 아주머니, 어서 뭘 좀 드려요.
0: 어머니는 기름떡과 닭볶음은 먹을 수가 없어서 죽물만 몇 모금 마셨다. 행디 어머니는 어머니에게 죽물을 또 넣느라 서두르다 나니 가슴이 얼마간 풀리었다. 하지만 눈물은 아직도 줄줄 흘러내렸다. 이튿날 날이 개였다. 넓은 들은 축축하고 싱긋한 흙냄새를 풍기었다. 산 우나 산 아래나 온통 새파랗다. 풀잎들과 나무 가지들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물방울들이 햇빛을 받아안고 마치 줄에 꿰맨 은구슬 마냥 반짝거리고 있었다. 빗물에 씻겨 더욱 아름답게 피어난 들꽃들은 방금 성숙기에 들어선 소녀의 얼굴을 방불케 하였다. 밀 가을철이 다가왔고 푸른 싹들도 후치지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벌판에는 농군 한 명 찾아볼 수 없이 가는 곳마다 외놈들의 말들만이 욱슬거렸다. 짐승들의 성미도 제주인과 흡사하여 내 닦다가는 여기저기서 마구 뜯어먹고 제멋대로 날뛰어 밀과 어린 싹들을 발굽으로 흙탕 속에 짓밟아 버렸다. 어머니는 왕죽과 왕류수가 인솔한 한 무리의 적들에게 이끌려 북산으로 갔다. 두 놈이 걷지 못하는 어머니를 끌고 갔다. 어머니는 사람들의 피땀이 스민 밀밭이 깡그리 짓밟혀버린 것이 자기 몸의 상처보다 더욱 고통스러워 깊이 한숨을 지었다. 산등성리에 올라선 어머니는 약간 구부러진 등을 쭉 펴고 고개를 번쩍 축혀들었다. 그의 헝클어진 희슥희슥한 머리칼 며더리가 산들바람에 흩날리었다. 그는 무연하고 아름다운 산천을 둘러보았다. 오늘따라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더더욱 각별히 정다운 느낌을 안겨주었다. 꽃봉오리들은 처녀애들처럼 그를 향해 미소를 던진다. 만물이 모두 그에게 손을 휘젓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이 땅에서 사람이 산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어머니의 가슴 속에는 생을 사랑하고 삶을 갈망하는 뜨거운 격정이 흘러넘쳤다. 그러나 지금 그의 뒤에는 죽음이 뒤따르고 있었다.

드라마 숨바귀꽃 5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음 방처가 우거지고 치자꽃 향기가 싱그러운 7월인데요. 여름은 꽃의 향연을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은은한 향기를 느낄 수 있어서 감격스러운데요. 여러분께서는 눈이 부시도록 여름을 느끼며 가슴을 렁이며 여름을 즐기고 싶고 두 발 부르트도록 꽃길을 걸어보고 싶을 것입니다. 하여 오늘의 요청한 마당에서는 여름이 전해주는 첫사랑과도 같은 은은한 향기를 느끼며 정신적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박은하 가수가 부른 노래 꿈속의 고향을 감상합시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그리고 멋진 풍경을 볼 때 함께하고 싶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은 그리워한다는 것이니 참으로 행복한 일이죠. 계절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오직 그대만을 생각하는 마음만 있다면 모든 변화에도 우리의 마음은 밝은 빛으로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안덕현 명월진의 장어금 씨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면서 가족에게 노래 장백에서 모여내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누구나 해가 뜨고 지는 우리네 고향 마을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중년에 들어서면서 어떤 분들은 삶의 무게

0: 에 짓눌려 아름다운 것들도 아름답게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돌아보니 언제부터인가 꽃들의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있음을 알게 됐답니다. 연영성 심양시에 거주하는 곽정희 씨는 친정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니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더 그리워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꽃들을 감상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다면서 소품 토지배상금 문제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서서히 연길역을 떠나갑니다.
1: 내 힘을 싣고서 떠나는 별... 어구야? 야, 이게 어디를 갔는가? 복돌아? 복돌아!
2: 엄마! 엄마!
1: 야, 너 어디를 정신없이 따라다니니?
2: 엄마,
1: 이거.
2: 엄마, 엄마!
1: 이 얼굴이 말하면 수가 이렇게 묻히니?
2: 아, 엄마, 아침에 고구마 먹기 싶다 해서 내 밭에 가서 고구마를 굽어왔다. 엄마, 나 나도 빨리 먹어.
1: 아우, 야, 야! 불을 내면 어째 자꾸
2: 이 없다, 내
3: 엄마! 엄마, 엄마!
2: 반갑다.
3: 그래, 반갑다. 눈 좀 좀 비켜라. 엄마.
1: 했어. 저기서 뜨겠다. 야, 어찌 나 왔냐?
3: 야, 어째 왔겠어. 엄마 밥이 싶어 왔지.
2: 야, 너네야. 엄마 생일이거든. 어떻게? 니도 엄마 그만 얼른 가자 그랬지.
1: 야, 야, 야. 누나하고 무슨 말버릇이야. 어우, 빨리 날려 들어갖고 얼굴을 씻어라.
2: 이렇다 쓰겠다.
3: 엄마, 엄마. 응? 이번에 그 장지 두 고속 철도 우리 집하고 밭을 밀고 지나간다는 게 정말이요?
1: 글쎄 석주님이 그래더라.
3: 어머나 얼푸나. 엄마 보상금이 몇 백만이 나온다네.
2: 야야야 너왜 아무리 나와도 내가 엄마는 아무데나 안 간다. 이제 봐라 고속 철도 우리 집 앞하고 밭을 지나가다가 내가 그래서 이 몸을 그래서 턱 막아버리겠다.
3: 네 입이 다 콕 막아라. 엄마 엄마들 그막에 자꾸 이렇게 팬체지. 이거 저리 우리 집가 살기요. 야, 길에도 늙음하게서 딸집이 편하라고 좋지. 엄마, 오늘 말이 나왔던 바에 저리 우리 집 가기요. 내 엄마라도 멋있게.
1: 아이고, 야, 야.
2: 아이다, 아이다. 밤에도 못 간다.
3: 못 비켜라겠어.
2: 아이다.
3: 야, 하고 지금 요때 딱 오니.
2: 엄마. 애님에 반갑다.
1: 어, 반갑다. 아이고, 야. 어째 다냐.
2: 반갑소. 반갑소, 엄마. 아이고, 야.
4: 어째 이렇겠습니까? 어머니, 야. 내 이 집에 며느리라서 어머니를 일찍 모셔야 되는데. 어머니, 아저씨요. 미안합니다.
2: 아이고, 아이고. 미안하, 엄마.
4: 똥마가, 오늘 말 쉬지 않고.
2: 싫으라고?
4: 모시지 않고.
2: 아, 엄마, 가죠. 엄마, 우리 집 가.
3: 반짝아! 아니요, 엄마는 내 모습에서. 엄마, 우리 집 가죠.
2: 야, 야, 엄마, 우리 집 가야 된다.
3: 야, 우리 집이 편안하고 좋지. 엄마, 우리 집 가죠.
2: 야, 야, 야, 야.
3: 엄마가 좋아서.
2: 야 말도 말라. 이번에 고속 철로가서 엄마네 집하고 밭을 쫙 지나간 데서 엄마 멋이나 왔다며.
4: 아 동무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아이 그래 고속 철도 어머니 집 앞으로 하고 밭을 지나가면 모시고 아이 지나가면 아이 모시겠습니까? 아이 그렇습니까 고속 철도?
1: 야
4: 어머니.
3: 야 완전 온 머릿속에 고속 철도밖에 없어 와.
1: 야야 됐다 됐다. 아이고 야 어찌나 왔다. 빨리 날래 야. 날래 집에 들어와서. 아이고 예.
2: 야
1: 밥이나 해 먹자. 날래 들어나 나.
3: 엄마 야.
2: 야. 너네 어째 설에다 어떻게 오늘 어째 먹다 못 나가지고 와서 난리야.
3: 야야 야야 널 비치지 말라.
4: 시누이 저는 이때까지 어머니 모시겠단 말이 없던 게 어째 또 부시세를 모신다고 그래요?
3: 아 이번에 고속
2: 싫다.
3: 내사 출가집 외인인 게 행인데 어떻게 처사라는가 보다 못해 하도 기가 막혀서 나서는 게지. 아이 솔직하게 말해서 이때까지 말이 없던 게 행인 내부리 부시세를 다 모시겠다. 그 고속 철도 들어오니까 야! 좀 조용해라. 멀미 난다.
2: 응?
3: 그 고속 철도 들어오니까라 그 보상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오.
4: 야 그런 석심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연로하시는 우리 시어머니로 이 시골에 혼자 계시게 하겠어.
3: 엄마 어디 혼자요? 복돌이지? 응. 그래 뭐 엄마를 데려가면 계속 복돌이는 어찌겠어?
4: 세월이사 진우 이제 그 뭐예요?
3: 뭐예요?
4: 동무
3: 하오.
4: 동무 야, 내 말이 맞지?
5: 아 그렇죠 여기 복돌아 응? 너는 우리 집 가자.
4: 동무
5: 어어 복돌아 너는 저 누나 집 가라.
2: 응? 야 너 그 큰 집에 혼자였으면 야 복돌이 진짜 든든하고 대단히 좋지.
4: 그렇겠고
3: 야 와는 고의 주의 생각 써냐?
2: 야 진짜 아이가 있다
5: 가라 집도 크고 영 좋다.
2: 야 아이가 있다 가라 안 되겠네.
4: 가
2: 아이가 있다
6: 아, 가라, 가.
4: 가.
6: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0: 둘, 야! 너네 눈치 자꾸 엄마 간다고 갈라놓자 그랬냐?
1: 야! 아,
0: 무슨 소리야 이게?
2: 아! 뭐야 이 녀석이!
0: 딱구리 봐줘, 딱구리!
2: 아니 저 이게
3: 하기는 글쎄 너네 집에 새 가구 들어올 때 낡은 가구들이 다 우리 집에 왔지.
0: 나 새 거 주택 있어.
1: 시노이.
0: 이 상황 어디서 가지고.
1: 시노이. 야, 쟤 그렇게 말하면 사. 이 집 지을 때 그래도 내 나를 이 집의 큰 아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삐쳤지 무슨.
3: 하기는 글쎄 일꾼들을 일을 시켜놓고 낚시질은 잡았대.
1: 엄마 그래. 아, 그리고 이제나
3: 저번에 그 됐어 우리 됐어 나그래. 됐다. 보상금인지 무슨겐지 이제 내 내려오면 이제야 아들이고 딸이고 그치 내 똑같게 30%씩 넣어놔주마.
1: 어머이 아들하고 딸이 어떻게 갔습니까?
2: 어쩌제. 아니 나는 뭐 엄마 배 아파 난 자식이 아니고 그래 전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맞아 삼삼구 엄마 그럼 그 나머지 10%는 그것도 자식들 똑같게 나눠야 되대?
3: 그 10%는 내가 지자고 그랬다. 그래 이미는 그것도 못 가지냐?
1: 야 엄마 여기 10%만 가지겠습니까? 한 사람 25%씩 똑같게 넣어놔 가지시오.
0: 아이고 엄마 10%만 가지겠다는데 주로지 뭐 똑같이 25% 가진다.
1: 생각해보셔. 한 사람 25%씩 가지고 어머니가 세월 우리 집에 탁 모셔놓으면 25 곱하기 3 해보셔.
0: 25 곱하기 3? 야 열매야?
2: 저 학교로 살레시나 되겠다는 게 25 곱하기 3도 말어.
0: 내가 제가 모르겠니?
2: 얼마요?
0: 야 녹이야 25 곱하기 3함 65고 녹이 멀어 녹이 멀었니?
2: 아는 게 그렇게 깝잘겠어.
0: 에이 뭐더니 같은 것들이 25 곱하기 3이 어떻게 65야 75지.
2: 야야야야 니 어떻게 그거 알아? 엄마야
0: 얘 무슨 신경이 나쁘시면 머리도 나쁜 거 아니네.
4: 엄마 다 작년부터 서바 가기 싶어 하던 게 올해는 서바 보내 되겠어?
1: 서바 가기 되겠다.
0: 서바? 서바 아이 간다.
1: 어째가
0: 서바 가면 해님이처럼 사돈이 팔촌데 멋지니. 그래서 난 아이 간다. 나 엄마가 죽겠다.
5: 박다리엄!
0: 어야! 썩대사!
5: 박다리엄아요! 박다리엄아! 오늘 이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형제분들이 몸다 모였습니다.
0: 누구야?
5: 반갑다. 저 박다리엄아 관절 약속 없어. 모두 써보고 효과 영 좋답더구만. 한번 써봅소.
3: 챙기.
2: 썩다리! 아야 잠깐만. 쏙주임이. 야, 집 공장이 바쁘겠는데 이 우리 엄마까지 다 챙겨주고. 야, 정말 저도 사람이 괜찮아요.
5: 아이 누나, 아 우리 지가 뭐 남이요 뭐.
2: 글쎄
0: 야, 썩돌아.
6: 아 저.
5: 야, 형님.
6: 썩주임이.
5: 야, 야.
6: 대단하오. 뭐. 혼자에 터 올라가자마자부터 말에다 고속철로로 쫙 빼고. 능력이란 능력이.
2: 대단하오, 대단해.
5: 형님이. 그 고속철도 어디 내놓는 게요?
0: 아 그게 속천장 동지지.
5: 예,
2: 넣으면 안 되지.
1: 저 속주임 아줌마, 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5: 아이고, 별말...
1: 속주임 덕분에 이 잘난 집 가지고 한 몇백만 벌게 됐어요.
2: 야이요.
1: 속주임 이제 용기라며 꼭 우리 집에 전화 주셔. 예?
6: 자 어제 들러라.
5: 아야야야. 아이 근데 어제 아직 못 들어놓은 모양이구만.
2: 무슨 거?
5: 아이고 원래는 그 고속철도 그러니까 이 복도리네 집부터 이 바스까지 다 밀고 지나간다던게 말소 쪽으로 지나간답대.
0: 응? 쓰게?
2: 야 어째 그래?
0: 야 어째 야 임마
5: 야
0: 무슨 천공자 개코가 새끼다 임마 우리 지나간다는 게 서쪽으로 지나가.
2: 무슨 말이야?
5: 아 그거 설계방을 그렇게 나온 거 아니 내도 무슨 방법 있어?
0: 야 어째 방법이 어째 방법입니까?
2: 어째
0: 어? 이렇게 턱 막아서 가지고 고속도로는 서쪽으로만 지나갑니다.
2: 동쪽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0: 복도리니까 밭을 쫙 지나서 동쪽으로 지나가야
2: 돼. 이렇게 말로
0: 타는 거 말이야. 아 힘이네 누나.
2: 야야 야 이게 아 때부터 동미라고는 우리 복돌이밖에 없는 게 야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5: 아이 누나 아이 그게 어떻게
0: 야 캐내서 말해. 빨리가 말해라 이렇다 이렇다.
5: 야 아 형님이 아 그게 어디 내 가서 말해서 될 일이오.
0: 야 말해봐라
2: 말해봐라
5: 빨리가
7: 아야야아저때부터 내가
5: 먹더려 엄마
3: 야그
5: 관절약 써보고 효과 좀 또 얘기를 하소.
3: 아니 어째 가자고.
5: 예.
7: 야 빨리 가라 빨리 가.
5: 야 나는 지네 그 유석이 또 방화허림 검사 내려온데서 마저 나가봐야 되겠어.
3: 빨리 가 빨리 가
5: 빨리 가겠다.
0: 이럴때 아이 말하면 된다.
7: 저한테 기억 나겠어 저기.
0: 잘됐다 잘됐다. 봐라 내 이 몸을 가서 확 막아버리겠다 가라. 고속철도도 우리 집 하고 봤든 못 지나가자 그만이야.
7: 자 야 이봐
3: 야 그게 또 얼마지 니 아니
0: 빗백만이 왔다 갔다 한다 이봐.
7: 야 세상에 갔지
0: 또 왜 아무리 많아도 무슨 쓸모 있니. 형제 시간에 개처럼 싸우지마 하면서 씨.
1: 세월 세월 우리 어디 싸웠어냐? 신우 이제 말해봐.
2: 형님 말이 맞어. 야 우리 어디 싸매니 토론했지.
0: 싸매지.
7: 야 그게 싸마게다 토론이다 토론. 나 싼가 토론 분가 못 하지.
1: 저 우리 이렇게 형제들 간에 모이기도 쉽지 않은데 모였던 바에 오늘 어머니 모시는 문제를 좀 토론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0: 그게 사 뭐 토론할 게 있어. 예. 어머니사 내 맞은 게 내 모셔야 되지. 아가
1: 어째 그럴까? 앉으셔. 어머니는 그렇지 우리 모셔도 되는데 어. 어머니는 세월같이 세월같이 딱 세월! 마스겠어. 한동네 어디까지 말했던가?
5: 세월같이 딱
1: 어머니는 세월같이 딱 이 자리에서 이 집에서 어머니같이 딱 살겠다잖습니까. 야 형님 말이 맞소. 아니 오빠 좀 나 생각해보고 말아. 아이 엄마 집 운신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저 복도리하고 둘이서 이 농촌에서 편안하게 살면 좋지.
2: 그렇지 뭐.
1: 아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토지 보조금에
2: 밭에서 나오는 임대료까지
1: 한천 원까지 돼 나온다.
2: 야 그게 무슨 농촌에서 마음대로 살지.
1: 그렇지 뭐. 신호이 어째 제가 내 생각을 똑같소.
2: 신호이
1: 우리 자매 세월 어머니를 모신다는 각서를 써받을까?
2: 그게 좋겠어. 아, 내 엄마를 모셔올게.
1: 야 알았어.
2: 엄마.
7: 아 여보 무슨 어머, 각서까지
1: 어머니 나무에 동무 얘기하셔.
7: 아 여보 뭐 각서
1: 동무
7: 알았어.
2: 엄마 엄마 있잖아. 야야 저 엄마 글쎄 나와 글쎄
1: 어째 이래.
2: 야야 안 써 글쎄
7: 안 써 안 써 안 써. 자 자 자
1: 어머니 앉으셔.
7: 안 써 안 써
2: 안 써.
7: 저 엄마 우리 집에서 형제들이 아주 저 친절하게 토론했어.
1: 야.
7: 에, 토론한 결과 엄마하고 복돌이 이 집에서 살기로 했어.
2: 야, 엄마 우리는 그래서 하나도 안 붙이겠어. 엄마하고 복돌이 그래서 이 집을 팔겠어 팔고 야. 마음대로 하.
1: 저희 어머니 여기다 지상만 찍으면 됩니다.
7: 야, 뭐 지상까지 또 찍게.
1: 동무.
3: 내 이 지자 아이 찍어줘. 죽을 때까진 누기 집도 아이가.
0: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잡아야 하고 딱 지금 엄마가 내 계속 같이 산단 말이야.
1: 그러세쿠.
0: 야 엄마 아이 짓고 뭐하니. 가 빨리 찍어라.
3: 야야
2: 복도려 엄마.
7: 야야
5: 형님
7: 어제 봐
5: 형님 무슨 부자 됐어 부자 됐어.
7: 어? 어제
5: 그 유석이 말씀하는 게 말 서쪽으로 가모 과수원도 다 치고 또 부상비도 엄청 나오게 되세요. 또 원래 계획대로 한다.
0: 지금 서쪽으로 하니까 동쪽으로.
5: 야 이놈의
0: 여보 우리 집 엄마를 집으로 쫙 밀고 지나간다.
3: 우리 집 지나간다.
5: 예. 나 죽이는 애들 그래 빨리 움직일 거야. 가겠어 그만.
0: 아니다. 이씨 고속철도 정말 우리 집 한 바퀴 지나가 봐라. 내 정말로 이 가슴을 막아버리겠다 내.
1: 아 세월 저는 무슨 자꾸 막는다 그래요. 아 지금 무슨 황길과예요.
0: 응 황길과예. 어째 황길과인데 집도 고속철도 지나간다.
7: 아이씨 행변나.
3: 이거 봐라. 이거 이거 떨어져 쫓아고 고춧가루라미. 이거 우리 며느리 좋아하는 웃기 생길이라미 못 잡아냈군. 이거 야들아.
0: 야, 바이바이. 그러다 다시 오지 마라.
3: 무슨 말이지?
0: 어때?
3: 이거 찌다고 왔다는 게 시각도 못 먹고 가고.
0: 오지 마, 오지 마.
8: 저는 지금 정말 90년대 말에 우리 연변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던 가수 현성혜 씨를 만났습니다. 현성혜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 반갑습니다. 네,
8: 일본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9: 네, 일본에 온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네, 지금은 남편이랑 같이 푸딩과 빵 가게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8: 네. 성 한마당 프로에 또 특별한 분한테 네. 또 특별한 노래를 선물하고 싶다고 들었습니다.
9: 아, 네. 저희 부모님이 상해에 계시는데요. 네. 네. 제가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무척이나 그리워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모님께 제가 어릴 적 불렀던 네, 박연 씨와 같이 불렀던 돌다리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고향의 향기, 고향의 정이 느껴지는 노래 고향이 부른다였습니다. 다양히 계시는 분들은 고향을 생각하면 잠자던 영혼이 살아나기도 한답니다. 그만큼 고향을 가슴에 담고 있고 고향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서가 아닐까요? 광동성 광주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춘옥 씨는 항상 자식 걱정인 고향의 부모님을 그리면서 노래 동실 타령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친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 시간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산새의 지저귐과 시원하게 흘러내리는 물소리, 자연이 들려주는 고운 소리에 웃음이 서절로 나오기도 하죠. 하기에 주말에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여름 향기가 짙게 풍기는 산으로 다녀오는 건 어떨까요? 도문시에 살고 있는 박영국 씨는 올해 여름이 모든 분들에게 활기차고 유쾌한 여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노래 고두산 꽃냥산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여기저기에 흐드러진 꽃들이 화려한 꽃동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꽃 사이를 분주히 누비고 다니는 벌과 나비들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고 감동적인 인생 스토리를 엮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람 속에서도 보슬비 속에서도 여름의 싱싱한 향기를 느낄 수 있다는 요즘 여러분께서도 여름의 낭만을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 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 朝鲜语广播 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 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술을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기름칠한 말은 잘 나간다는 속담은 사람의 말이나 태도가 잘 다듬어지고 신경 써서 준비되면 그 말이 더 잘 전달되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이 속담에서 기름칠은 물건이나 기계의 부드러움이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기름을 바르는 것과 비유적으로 사람의 말이나 표현이 부드럽고 매끄럽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이 지나치게 딱딱하거나 거칠지 않고 적절하게 다듬어지고 표현이 부드러우면 그 말이 더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더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하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사람들 간의 소통에서 중요한 요소를 강조하고 있으며 말의 전달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르고 각자의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말의 방식이나 표현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다듬어진 말은 듣는 이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의 유래는 옛날 특정한 직업과 연관이 있습니다. 주로 상인들이 물건을 팔 때 사용했던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옛날 상인들이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던 시절 그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빠르게 지나가며 상인들의 목소리나 물건을 거의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상인들은 그들의 목소리와 말투를 다듬어야만 효과적으로 물건을 팔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인은 물건을 팔 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거나 고집스럽게 제품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오히려 사람들을 더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인들은 같은 상품을 팔 때 부드럽고 친절한 말투로 접근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그들은 제품에 대한 설명을 세심하게 다듬고 가격이나 품질에 대해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된 말투로 다가가는 상인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품을 팔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말의 중요성과 그 말이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상업적인 성공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상인들은 기름칠한 말은 잘 나간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고 이는 후에 널리 퍼져 오늘날의 속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속담의 본래 의미는 상업적인 상황에서 효과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속담은 사람 간의 소통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교훈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더 신중하고 다듬어진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속담으로 변형되었고, 그 결과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름칠한 말은 잘 나간다는 속담은 무엇보다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0: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그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일상적인 대화에서라도 자신의 의견이나 의도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의 태도와 표현 방식을 신경 써야 합니다. 말의 방식이 거칠고 공격적일 경우 상대방은 쉽게 방어적으로 변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드럽고 조리 있는 말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팔 때처럼 사람 간의 대화에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그 말이 너무 날카롭거나 강압적이지 않아야 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부드럽고 세련된 말은 단순히 소통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자신을 더 잘 이해시킬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그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고려하는 태도입니다. 기름칠한 말은, 잘 나간다는 말은 소통의 기법을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대화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다듬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름칠한 말이라는 표현은 말의 부드러움과 세련됨을 강조하는데 이는 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이 부드럽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뜻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세련된 말은 그 자체로 신뢰감을 주고 상대방이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부드러움만 강조한다고 해서 그 말이 진정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진정성 없는 부드러운 말은 결국 사람들에게 빈말처럼 들리거나 신뢰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드러운 말 속에 진정성과 신뢰를 담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부드러운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 속담이 말하는 핵심은 결국 말이 부드럽고 기름칠처럼 매끄러울수록 그 말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아무리 부드럽고 매끄럽게 말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성을 담아 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름칠한 말은 잘 나간다는 속담은 상황에 맞는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말은 그 자체로 매력적이고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말을 선택하는 것은 대화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와 대화를 할 때 혹은 고객과 소통할 때는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한 적절한 표현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친근한 말투나 비격식적인 표현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딱딱하고 공식적인 말투도 대화의 분위기를 경직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맞는 말은 대화를 더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름칠한 말은 기계적인 말이 아니라 상황과 상대방에 맞게 적절하게 다듬어진 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말을 다듬고 상대방이나 상황에 맞춰 말을 선택하는 능력은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름칠한 말은, 잘 나간다는 속담은 사람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기름칠한 말은, 잘 나간다는 속담은 사람 간의 소통에서 말의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줍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말을 할 때 부드럽고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상황에 맞는 말, 진정성이 담긴 말,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이 사람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에서나 중요한 의사소통의 순간에 항상 기름칠한 말처럼 부드럽고 세련되게,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소통의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수많은 물건들 속에는 사실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한 선택의 순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선택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해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시선을 조금만 달리해 바라보면 그 안에는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일상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으면서도 동시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생각보다 훨씬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을 마실 때 사용하는 생수병, 점심시간에 음식을 담는 배달용기, 간식을 포장하고 있는 비닐, 장을 보면서 받게 되는 비닐봉지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편리함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선택되어 왔고 그 편리함은 이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쉽게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플라스틱들이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플라스틱은 한번 사용되고 버려진 이후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연 속에 남아 토양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다시 인간의 삶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한 채 기존의 소비 방식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결심이나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인식의 전환과 실천입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외출할 때 개인 텀블러를 하나 챙기는 것, 장을 보러 갈 때 장바구니를 미리 준비하는 것, 일회용 수저나 빨대를 굳이 사용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 처음에는 다소 번거롭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익숙했던 방식을 바꾸는 일은 언제나 약간의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점차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 그 불편함은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새로운 편안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줄여야 한다는 의무감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이 어디에서 만들어졌고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왔으며 사용된 이후에는 어디로 향하게 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소비 습관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 조금 더 신중해지고 꼭 필요한 것인지 고민하게 되며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을 넘어 보다 책임감 있는 소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플라스틱을 줄이는 실천은 환경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방식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을 선택하는 과정은 삶을 보다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물건의 수가 줄어들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여유를 느끼게 되고 각각의 물건에 담긴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환경을 위한 행동이라는 차원을 넘어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변화가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위한 실천을 생각할 때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담은 오히려 시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텀블러를 한번 사용해보고 내일은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챙기는 것처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실천들이 모여 점점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개인의 삶에 머무르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누군가의 실천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으며 그 변화는 점점 더 넓게

쉽게 퍼져나갑니다. 그렇게 모인 작은 행동들이 결국 사회 전체의 인식과 문화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결국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일은 멀리 있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 하나, 선택 하나에 조금 더 의식을 기울이는 것, 그 작은 차이가 모여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작은 선택이 만들어낼 변화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인식과 출발점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담스럽지 않게 그리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보실 부분은 대체할 수 있는 선택을 찾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는 것은 쉽지 않지만 조금씩 다른 선택으로 바꿔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구매할 때 포장이 적은 제품을 고르거나 일회용 제품 대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점점 반복되면서 자연스러운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실천 방법입니다. 텀블러나 장바구니처럼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미리 준비해두면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외출할 때 작은 준비를 해두는 것만으로도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단순한 행동을 넘어서 생활 전반의 선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태도도 함께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종종 편리함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작은 절제가 쌓이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고 자연스럽게 플라스틱 사용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재사용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가지고 있는 용기를 활용하거나 물건을 조금 더 오래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절약을 넘어 자원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작은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플라스틱을 줄이는 과정에서는 때때로 이전보다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불편함은 익숙함으로 바뀌고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실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실천할 때보다 주변과 함께 할 때 변화는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작은 실천을 나누고 서로의 노력을 응원하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단순한 개인의 행동을 넘어 더 넓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변화의 의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행동이 너무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작은 실천이 모이면 분명히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크게 바꾸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이어가느냐입니다. 오늘 한 번의 선택이 내일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모여 우리의 생활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이처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일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하는 하나의 선택이 환경을 위한 의미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앞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 방법과 일상 속에서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이러한 노력이 우리의 삶과 환경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 실천을 어떻게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결국 환경을 위한 행동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생각해 보실 부분은 나의 선택이 가진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개인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 선택은 생각보다 넓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물건을 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생산과 폐기를 줄이는 흐름에 함께하는 일이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행동에 대한 의미를 더해주고 실천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많지만 반복되는 행동은 결국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외출할 때 텀블러를 챙기는 일이나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일이 더 이상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가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습관은 부담 없이 이어질 수 있고 오히려 하지 않았을 때 어색함을 느끼게 될 정도로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태도를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하기보다는 다시 다음 선택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계속 유지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환경을 위한 행동이 곧 나를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단순하고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고 물건을 더 오래 사용하는 습관이 생기면서 삶의 리듬도 한결 안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의 삶을 더 건강하고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작은 실천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미를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과정 자체에 가치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한 작은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실천을 더 즐겁게 만들어주고 오래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힘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나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변화는 더욱 커집니다. 주변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고 작은 실천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더 넓은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단순한 행동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환경을 위한 실천은 먼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의 나를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사용하는 물건 하나, 오늘 내가 내리는 선택 하나가 모여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창한 계획이 아니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처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노력은 단순한 행동을 넘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조금 더 따뜻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작은 실천을 응원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0: 반술, 스마트폰 한 번, 가족과의 식사 시간, 친구와의 대화 시간.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스마트폰에 시선을 빼앗긴 사람들. 어느새 우리는 스마트폰 중독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만큼은 구두쇠가 되어도 좋습니다.
1: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기획 편집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네, 여매치료는 대학 지망을 작성할 시기인데 내 지망을 작성할 때 대학 전공 도시 중에 어떤 요인을 고민해야 더 과학적일까요?

합격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취미 전공과 인기 전공 이 두 가지에서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네, 대학 전공에는 이른바 인기가 없습니다. 네, 비인기 그리고 인기는 단기간 내 평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기 있는 전공은 일시적인 것일 수 있고 일부 비인기 전공은 국가와 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향후 직업 선택 혹은 진학에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음에 드는 전공과 취직하기 쉬운 전공 중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네, 이것이 바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의 관계인데요. 외적으로는 이런 방향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이 매우 쉬울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방향이 자신의 취미와 일치한다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기본 원리가 있는데 만약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방향이라면 이 업종에서 항상 선두에 서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 방향이라면 비록 매우 인기 있고 간단한 방향일지라도 여전히 이 대호의 뒤에 서 있을 것이고 여전히 우위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주로 자신의 내적인 것에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름이 되면 흑룡강성 수분 하시는 쾌적한 온도와 수려한 경치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네, 수분 하시의 여름 평균 기온은 22.5도이고 삼림 피복률은 75.85%에 달해 네, 찜통 더위에 시달리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네, 이것은 마치 천연 에어컨이 작동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치치할에서 온 관광객 리명병 씨는 네, 수분하는 도시가 매우 정교하다며 산과 물을 끼고 있어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열정적이어서 이곳에 오면 마치 집에 온 듯한 편안한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쾌적한 기후뿐만 아니라 수분하의 홍색 문화도 매력적입니다. 10년 전에 수분하를 방문한 적이 있다는 관광객 선지강 씨는 이번에 다시 와보니 수분하는 변화가 매우 크며 도시도 정결하고 사람들도 매우 열정적이라며 이번에 공문과 수분하의 관광지를 둘러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고 국방 교육 수업을 받는 것 같다고 감개무량해 했습니다. 네, 쾌적한 기후 조건으로 하여 철새 로인들이 이곳에 몰려들 뿐만 아니라 많은 자가운전 여행 애호가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수분하 애정곡, 중도 자가운전 캠피지 등지에서는 네, 전국 각지에서 온 자동차 동호인들이 둘러앉아 시원하고 느긋함을 즐겼습니다. 할빈 관광객 호 씨는 중도 자가운전 캠피지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환경도 좋고 공기 질도 좋으며 캠피지 부지 면적도 매우 커 어제 70여 대 차량이 동시에 이곳에 머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경에서 온 관광객 로장강 씨는 수분하는 우선 사람들의 열정적이고

그 다음으로 공기도 좋고 수질도 좋으며 국내에서도 매우 좋은 곳에 속하기에 남부와 중부 지역의 캠핑카 동호인, 자가운전 동호인들이 이곳에 와서 캠핑 체험하고 대자연의 선물을 즐기기에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방금 머리를 감았는데도 어깨와 머리카락에 하얀 눈송이가 흩날리는 민망한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것입니다. 네, 검은색 옷을 입기 어렵고 사진 찍을 때도 가까이 다가가기 어렵게 됩니다. 네, 그럼 비듬이 자꾸 생기는 것은 정말 머리를 제대로 감지 않아서일까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비듬은 더러워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비듬이 먼지나 때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상적인 두피의 각질 세포는 28일 주기로 탈락하며 그 크기는 매우 작아 육안으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큰 덩어리의 비듬은 말라세지아라는 곰팡이가 주범입니다. 이 곰팡이는 두피의 피지를 먹고 살며 과도하게 번식하면 두피를 자극하고 각질 대사를 방해하여 각질이 큰 덩어리로 떨어져 나가 눈에 띄는 눈송이 같은 비듬을 만들어냅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일상에서 이 몇 가지만 잘 챙겨도 비듬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식습관은 네, 비타민 B군과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고당분, 튀김, 매운 음식은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7시간, 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밤을 새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네, 모발 관리 습관도 중요합니다. 잦은 염색과 파마를 줄이고 두피에 강한 햇빛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빗살이 넓은 빗으로 부드럽게 빗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합니다. 네, 두피도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룸광덴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자호족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먼저 가자호족의 언어와 문자를 알아봅니다. 가자어는 알타이어계의 돌궐어족에 속하며 사용군체는 주로 카자흐스탄, 중국 신강과 몽골 공화국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었습니다. 카자흐족의 언어는 15세기를 전후해서 형성되었으며, 카자흐족의 표준 언어는 19세기 중후반에 형성되었습니다. 카자흐어는 모음 9개, 자음 22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의 언어는 아랍, 페르시아, 러시아 등 언어에서 일부 단어들을 차용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자흐어의 방언은 그 차이가 크지 않아서 카자흐스탄과 중국, 몽골 공화국의 카자흐어는 서로 통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카자흐어는 대체적으로 서남과 동북 두 가지 방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카자흐족은 아랍 자모로 된 병음 문자를 사용하고, 카자흐스탄은 1940년부터 실혈 문자로 된 병음 문자를 사용해 왔습니다. 카자흐족은 역사적으로 목축업 위주의 생활을 해왔기에 이와 관련된 단어가 특별히 발달되어서 가축의 털 색깔, 나이 등과 관련된 전문적인 명칭이 있는 것도 특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카자흐족의 복장 문화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카자흐족은 초원 유목 문화를 특징으로 한 민족으로, 그 복장은 말타기에 편리한 형태이며, 민족 복장은 주로 양가죽과 여우가죽, 사슴가죽, 이리가죽 등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산지 초원 민족의 생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남자들의 복장은 대부분 헐렁하고 크며 튼튼한 것이 특징으로, 이는 주로 가축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또 기마와 방목에 편리하다는 특징도 보입니다. 겨울에 입는 가죽 외투를 터원이라고 하는데, 천을 사용하지 않고 짐승 가죽으로 만들며 털이 있는 면을 안쪽, 가죽이 있는 면을 바깥쪽으로 하는데, 이는 대체로 목축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납니다. 이런 옷은 털로 된 옷깃을 달고 허리에는 넓은 가죽 벨트를 착용합니다. 겨울 방목 때에는 엄한과 바람을 막기 위해서 투마크라고 하는 가죽 모자를 쓰기도 합니다. 카자흐족 여자들의 복장은 화려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화려한 문양의 원피스와 조끼를 받쳐 입습니다. 복장을 통해서 혼인 여부를 알아볼 수도 있는데요. 처녀들이 입는 옷은 화려하며 붉은색 계열의 원피스를 즐겨 입고, 여기에 검은색이나 붉은색의 조끼를 입으며, 윗옷은 알록달록한 단추와 은제 장신구 등을 답니다. 길을 걸을 때면 이런 장식품들이 부딪히면서 귀마쩍은 소리를 냅니다. 젊은 여자들은 꽃모자를 쓰며, 모자에는 역시 금은 장신구를 달며, 모자 윗부분에 부엉이 깃털을 달아서 아름다움과 함께 기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기혼 여성들의 복장은 소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역시 원피스와 조끼를 입기는 하나 윗옷에 장신구를 달지는 않습니다. 중년이 되면 머리에 두건을 쓰는데, 두건은 통상 흰색이며 얼굴 외의 다른 부분은 두건으로 감쌉니다. 나이가 좀 어린 기혼 여성은 두건에 일부 꽃문양이 있으나, 나이가 들면 꽃문양이 없어서 그 혼인 여부를 쉽게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카자흐족의 음악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민가는 카자흐족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정신적인 식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는 병창, 탄창은 카자흐족이 민가를 부르는 주요한 방식의 하나입니다. 이런 병창은 고정적인 가사가 없이 가수가 즉흥적으로 만들어 부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노래들은 편폭이 비교적 길고 음악적인 구조가 불규칙적이며 그 절주도 다양합니다. 노래의 언어성과 서술성이 강한 특징이 있으며, 이런 음악은 노래와 설창 두 가지 큰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노래로 할 경우에는 고정적인 가사가 있고 그 선율이 구성지고 호방합니다. 이런 탄창에 능한 사람을 안주, 즉 가수라고 부릅니다. 설창 형식일 경우 선율이 간결하고 빠른데 사람들은 이런 가수들을 존경해서 악헨, 즉 초원의 음류 시인이라고 부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악헨 탄창 모임이 개최되는데 이는 서로 노래를 주고받는 대창 형식이 주류를 이룹니다. 카자흐족의 민가는 주로 유럽 음악 체계를 사용하지만 일부 작품은 중국 음악 체계를 사용하며 지어낸 한 작품에 두 가지 음악 체계가 병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카자흐족의 악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카자흐족은 그 민족 악기도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뚱브라는 카자흐족의 민간에서 제일 널리 유행하는 대표적인 전통 악기입니다. 이는 외관이 아름답고 울림통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단발 악기입니다. 카자흐족의 근대의 대시인 아베이의 이름을 따서 아베이 뚱브라로 부르는 종류가 있는가 하면 카자흐 민간의 악헨 장부르의 이름을 따서 장부르 뚱브라로 부르는 유행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뚱브라는 외형상 서로 다르며 그 음색도 각자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뚱브라는 2현이 대부분이고 3현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각지의 카자흐족의 역사와 지역, 부락, 문화, 생활 풍속이 일부 차이점이 있어서 이들이 만들어내는 뚱브라도 조금씩 다르며 그 종류는 약 10여 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외에도 카자흐족의 악기에는 제트겐, 쿠부츠, 세부즈크 등이 유명합니다. 카자흐족의 음식 문화도 살펴봅니다. 카자흐족의 음식 중에서 소와 말, 양, 낙타의 고기와 젖은 단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는 목축업을 위주로 해온 카자흐족의 생산 생활 방식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고기와 젖을 음식이면서도 약선, 즉 약이 되는 음식으로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초원에서 깨끗한 강물을 마시고 오염없는 곳에 풀을 뜯어 먹으며 초원을 활보하는 가축들이 약용 가치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양고기로 국을 만들어 먹었고 낙타 젖으로 만든 음료수로 폐염과 천식을 치료했습니다. 때문에 카자흐인들은 가축의 젖을 결백이라고 통칭하며 이를 귀하게 여겨 마음대로 버리거나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백이라고 부르는 이유 역시 성스러운 것이며 생명의 기둥 역할을 한다는 함의가 깃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자흐족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남은 시간 성시경의 노래 몇 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힐링 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에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주일 갑니다.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그린날 작곡, 엄민숙의 노래로 살기 좋은 내 고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내 고향, 어머니 사랑 속에 자라난 정든 고장, 가없이 넓은 하늘 푸른 들이 펼쳐지고 산새들도 노래하며 즐겁게 춤을 추네. 싱그러운 바람 따라 온산천 설레이고 내 마음도 들썩이며 고향 노래 부르네. 살기 좋은 내 고향, 사랑하는 내 고향, 여기엔 사랑도 희망도 꿈도 넘쳐나네. 아, 아름답고 정이든 나의 고향, 영원토록 노래하며 이곳에서 살리라.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내 고향, 여기 내가 태어나 꿈을 키워 오던 곳, 다정한 친구들과 뛰놀며 웃음 지으며 정답게 들려오던 그 노래 아직 있네. 오늘도 나는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며 가슴 벅찬 그 노래를 다시 불러보네. 살기 좋은 내 고향, 정이든 나의 고향, 이곳엔 사랑도 보람찬 행복도 있다네. 아, 아름답고 정이든 나의 고향, 영원토록 노래하며 이곳에서 살리라.

0: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그린나을 작곡, 엄민숙의 노래로 살기 좋은 내 고향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00.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출국 시 세금 환급, 러시아 무비자, 240시간 경유 무비자 등 편의 정책에 힘입어 할빈의 입국 관광 열기가 지속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으며 출국 세금 환급 업무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할빈 태평국제공항 세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검증된 누적 출국 세금 환급 신청 금액은 639만 2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5.6% 증가했습니다. 할빈 태평국제공항 세관은 스마트화 검사 시나리오 적용을 전면 확대하고 사전 검사, 지능형 영상 판독, 안면 인식 등 기술을 활용해 여객이 일체화된 지능형 검사 통로를 통과하고 수화물을 찾는 사이에 위생 검역, 얼굴 촬영, 휴대 수화물 검사 및 이미지 수집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장에는 다국어 지능형 번역 단말기를 갖춰 의사소통 장벽을 해소하고 특수계층 전용 통로를 개설하며 구역별 안내, 검사 절차 최적화 등을 통해 여객들의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빠른 통관 경험은 더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할빈을 방문해 관광 및 쇼핑하도록 유치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금 환급 경험을 더욱 원활하게 하며 더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할빈 태평국제공항 세관은 24시간 출국 세금 환급 전용 창구를 설치하고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등 다국 언어로 된 안내 표지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구매 즉시 환급 서비스를 시행해 이미 포장 및 바코드가 부착된 세금 환급 품목은 포장을 뜯지 않고도 바코드 검사를 통해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발장 세관 서비스 창구에는 다국어 환급 절차 안내 책자가 비치되어 있고 전자스크린, 이중언어 안내 방송 및 지능형 번역기까지 갖춰져 있어 여객들이 전과정 셀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환급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할빈 태평국제공항 세관은 면세점의 상품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상품 선정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는 한편 더 많은 국내 유행 브랜드, 흑룡강 특산품 및 국제 인기 제품을 도입해 600종 이상의 면세 상품 조정 및 감독 업무를 완료했습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할빈 항공 입출국 통관 지역 왕부정 출국 면세점은 약 5천 건의 주문 거래를 완료했으며 매출액이 300만 원 이상에 달했습니다.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국경 통상구 도시 흑하시는 디지털 지능화 계약을 통해 국경 간 문화관광 산업 발전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흑하는 여러 차례 국가급 영예를 안았으며 소규모 개혁으로 대규모 개방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흑하시 중의원에서는 이제 막 테스트를 마친 인공지능 번역 스크린을 통해 러시아 관광객의 국경 간 소비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첫 번째 관문인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어를 모르는 의사와 중국어를 모르는 환자 사이에서 원활한 진료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은 흑하시가 외국인 입국 서비스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뒤 디지털 지능화 수단을 적용해 새로운 중로 국경 간 무장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디지털 지능화 외국인 입국 서비스 체계는 언어, 교통, 정보 등 7개 분야를 포괄합니다. 그중 국경 간 결제는 외국인 관광객을 괴롭히는 주요 난제였습니다.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입국 관광객의 언어 소통과 결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새롭게 개통된 중로통 앱을 통해 서비스 정보와 문화 관광 자원의 전역 통합을 실현했습니다. 흑하시가 구축한 디지털 지능화 입국 무장의 서비스 체계는 문화관광부의 스마트 관광 대표 사례, 문화관광 디지털화 시범 사례, 국가 데이터국 디지털 경제 협력 대표 사례에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최근 우리 성은 2026년 흑룡강성 여름 피서 관광 100일 행동 실시 방안을 공식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여름 피서 관광 100일 행동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100일 행동 기간 우리 성은 다채로운 여름, 거주하기 좋은 숙소, 용강 여행 등 10대 향상 행동을 새롭게 선보이게 됩니다. 시원한 여름철 피서, 유럽 풍정 등 테마 요소를 중심으로 10대 우수 코스를 정교하게 설계했으며 대러시아 통상구의 우세와 국경강, 호수 등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해 국경 캠핑 등 크로스보도 복합 상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우수한 산수 자원을 기반으로 이춘희 삼림 건강휴양관광, 개서호수의 신선한 식재료 건강양생관광 등 여름철 건강휴양관광지를 육성하게 됩니다. 이 밖에 스포츠, 문화박물관, 연구학습 등 문화자원을 통합해 각지에서 문화, 스포츠 관광의 심층융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대 테마 코스, 100차례의 미식축제, 1000개의 문화관광축제 및 만가지 흑룡강 명품 상품을 통해 여름철 피서지, 시원한 용강, 여름문화관광 브랜드를 전면적으로 알리고 관광객 수와 관광 총지출을 전년 대비 각각 8% 이상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여름 우리 성 전역의 농작물이 생장하는 핵심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각지에서는 정밀한 여름 논밭 관리 작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작물 전반이 양호한 자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묘기 중경 작업은 옥수수 관리의 핵심 과정으로 뿌리 발달과 후기 생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옥수수 주산지인 수화시 북림구에서는 170만 무의 옥수수가 곧고 바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여름철 논밭 관리 기간 집중적으로 옥수수 중경 추비 작업을 실시했으며 대형 농기계가 옥수수 이랑 사이를 천천히 이동하며 토양 갈아엎기, 정밀 비료 살포, 복토 수분 유지 등 일괄 작업을 수행해 옥수수가 튼튼하게 생장하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상시 최대 효소 표재배 기지인 이곳의 6만 무 유기묘 논은 현재 집중관리 시기에 돌입했습니다. 올여름 농업기술자들은 유기 발효 효소를 살포하는 특별관리 작업을 진행해 벼 생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성의 곡물작물 재배 면적은 2억 3천만 무를 넘어섰습니다. 친환경 해충 방제 정밀

2만 5천 명 늘어 1% 증가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기층 조직은 현재 543만 1천 개로 2024년 말에 비해 18만 1천 개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3.4%입니다. 그중 기층 당위원회는 31만 4천 개, 총 지부는 33만 3천 개, 지부는 478만 3천 개로 집계됐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건너야 할 강은 참 많다. 잠 못 이루고 끙끙 앓는 밤, 아픔과 고통이 강을 건너며 그래도 우리는 노젓길을 멈추지 않는다. 그 강 너머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그리고 강 너머 나를 기다려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극본 허복순, 연출 정광, 첫 번째 시간입니다.

0: 뜨거운 열기가 가시지 않은 어느 여름이 오고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교실마다에서 쏟아져 나온다. 연한 하늘색 원피스에 굽낮은 예쁜 구두를 받쳐신은 상금이가 아이들 속에 묻혀 미소를 머금고 교정을 나선다.
1: 그래, 조심해서들 가.
2: 네.
3: 우와, 선생님 오늘따라 특별히 예쁩니다.
4: 선생님 선생님 같은데요.
1: 이 개구쟁이들 못하는 말이 없네. 얼른 집에나 가.
2: 네.
5: 같이 가서 갈게요.
2: 빨리 가자, 빨리. 기다려, 기다려.
1: 어야, 뛰지 말고 넘어지겠다.

0: 상금이
1: 벌써 와 있었네요.
0: 오늘은 우리 중요한 날인데 약속을 지켜야지. 자, 타오.
1: 네,

0: 4년 전 대학교를 졸업하고 소학교 교원으로 순조롭게 취직에 성공한 20대의 젊은 교원 성금이. 오늘은 2년째 연애를 해온 남자친구 성걸신의 집에 첫 인사를 가는 날이다.
1: 성걸씨,
2: 응?
1: 옆에 꽃가게에 잠시 차를 세워줘요.
2: 꽃가게는 왜? 나한테 꽃을 사주려고?
1: 좋은 생각은 혼자서 하네요. 성걸씨 몫은 없거든요.
2: 그럼 왜?
1: 제가 이 가게에 꽃바구니를 주문해놨어요. 성걸씨 부모님을 처음 뵙는 날인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2: 언제 그런 것까지? 괜찮소.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걸 따지는 분들이 아니요.
1: 그래도요, 이건 제 마음이에요.
2: 이런 센스쟁이. 우리 부모님은 성금이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할 거예요. 내가 상담아.
1: 마음에 안 들어 하면요? 성걸신 어쩔 셈인가요?
2: 그럴 리 없지. 누가 그런 색식감이라고. 아마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춤을 추며 성금이를 반겨줄 거요.
1: 그건 성걸씨 생각이고요. 만약에 성걸씨 부모님이 반대를 한다면 어쩔 거예요? 말해봐요. 응?
2: 그건...
1: 말해봐요. 말해보라니까요.
2: 그렇다면 생각해봐야지.
1: 뭐라고요?
2: 성금이를 놀리느라고 하는 말이요. 나를 못 믿겠소? 누가 뭐래도 성금이 내 여자요.
1: 다 왔어요. 저 앞에 있는 꽃가게예요. 옆에 세워주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0: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사장님, 주문한 꽃바구니 찾으러 왔어요. 5시에 찾기로 했고요. 전화번호 뒷자리는 2635번이에요.
0: 아, 네. 잠시만요. 제가 인증 찾아드릴게요.
1: 네, 고마워요.

0: 냄새가 참 좋구만. 여보, 그 맛있는 요리를 많이 갖추어. 우리 선글이 새식감을 내려오는데.
1: 알았어요, 여보. 아, 두 말하면 잔소리죠. 오늘은 복자도 불렀어요.
2: 언니, 자, 반찬 받아요.
3: 그래, 그래.
1: 아이고, 참. 내 솜씨는 알아줘야 돼. 어?
0: 그래, 그, 처제가 수고 많구만.
1: 어? 맞아, 수고가 많다.
2: 언니, 아저씨, 요즘 세월에 집에서 손님 접대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예비 며느리를 만난다면서 아, 식당에서 항상 차리면 되지 뭘 집에서 직접 요리까지 하느냐고. 누가 아들 바보가 아니랄까봐.
0: 그, 요리 솜씨 좋은 처제 덕분에 오늘 우리가 큰 시름 걸었어.
1: 맞아요.
0: 이제 성거리가 오면 이모한테 톡톡히 인사를 내라고 해야지. 어?
1: 그래. 예, 식당에서 차리는 거 하고 아, 내 손으로 직접 차려 먹이는 게 어디 갔냐. 요즘 애들은 바깥 음식이 습관이 돼서 건강을 챙길 줄도 몰라요. 이렇게 기회가 될 때 한 끼라도 맛있게 차려 먹어야지.
0: 맞소.
2: 그래, 언니. 오늘은 내가 우리 가게까지 접고 언니네 더우러 왔으니까 내 경제 손실은 언니가 책임져요.
1: 알았어. 알았다니까. 어이구, 애들 올 시간이 다 됐구나. 복자야, 이러면 준비는 다 됐겠지?
2: 어, 언니. 자.
0: 아니, 우리 혜원이는 아까부터 보이지 않네. 혹시 방에서?
1: 방에서 놀고 있겠죠. 오늘 손님이 오는 줄 알고 아까부터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2: 언니, 애가 사람이 그리워서 그래요.
1: 아이고,
2: 엄마가.
1: 됐어 됐어, 그만해. 듣겠다. 혜원아, 나와서 손 씻고 과일 먹어라.
4: 응, 알았다. 좀 이따 갈게.
0: 어머니, 아버지, 저희 왔어요.
1: 성글이 왔구나.
5: 자.
1: 아휴, 어서 들어오게, 어서 들어오게.
2: 성글아.
0: 어, 이모.
2: 왔네. 아유, 자식. 이제

0: 컸다고 장가갈 준비를 다 하고 이모도 기쁘구나. 어?
1: 이모 수고 많았어요.
2: 왔냐?
1: 네 아버지. 성금이 인사하오. 우리 어머니 아버지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 이모요.
3: 안녕하세요.
4: 그래 그래 반갑네 반가워. 자 들어 얼른 들어.
3: 네 처음 뵙겠습니다. 량성금이라고 해요. 꽃바구니 받아주세요. 제 성입니다.
4: 뭘 이런 것까지. 고맙게 받을게.
2: 네. 거기 서 있지만 말고 다들 어서 앉소.
4: 어, 그래 그래. 네. 자자자 여기 앉게.
1: 앉소.
0: 아유 색시가 참 예쁘게 생겼구나.
5: 교원이라면서.
3: 네 소학교 반주임 사업을 하고 있어요.
0: 아 그래. 아유 선거라 넌 좋겠다. 색시가 교원이라 앞으로 애 교육은 문제 없겠네.
1: 이모.
4: 혜원아 나와서 인사해야지.
6: 순자의 부름에 혜원이가 방에서 나온다. 토끼꼬리처럼 짧은 머리를 주워매고 편한 운동복 차림을 한 혜원이가 성금이 앞에 다가서며 젊고 예쁜 눈앞에 이 여인을 많이 올려다본다.
2: 혜원아 앞으로 네 순모가 될 뿐이다. 어서 인사드리거라.
1: 어? 저 성금이 옌 내 조카요. 혜원이라고 하오. 소학교 3학년이고 지금 우리 부모님이랑 함께 살고 있어.
3: 혜원아 안녕.
1: 혜원아 왜 말없이 그냥 쳐다보며 웃기만 해. 어? 어서 인사드려야지 숙모야.
7: 고맙다. 안녕.
3: 그래 안녕.
1: 혜원이 잘했어.
2: 아 여보 네. 식사 준비 다 됐으면 밥부터 먹기요. 어? 모두들 하루 종일 일하고 배고플 텐데. 네. 어서
4: 그래야죠.
0: 복자야. 알았어 언니. 며느리하고 인사를 하느라 밥 먹는 것조차 잊었지?
4: 내가 그랬나? 자 어서 밥이나 먹자. 효나 손 씻고 밥 먹자.
7: 알았다. 할아버지도 밥 먹자. 할머니도 밥 먹자.
2: 그래. 효나 밥 먹자.
4: 자자자
1: 이쪽으로 가자. 효나
6: 연속 이어지는 혜원의 계층을 무시한 말투에 성금의 눈살이 점점 찌푸려진다. 내색은 못하고 있지만 교훈이 본능이랄까 어른이 책임이랄까 이름 모를 불편한 심기가 성금의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4: 아유, 성금이 입맛이 맞을지 모르겠어. 어려워 말고 많이 두어.
3: 네 어머니.
2: 요리도 많이 먹어.
3: 음식들이 모두 맛있어요.
4: 그래?
3: 잘 먹겠습니다.
2: 그래. 저 아버지 어머니는 모두 잘 계시오?
3: 네. 어머니는 몇 년 전에 퇴직을 하셨고 아버지는 병원으로 자리에 누워 계신 지 오래됩니다.
5: 그럼 형제자매는 몇인가?
3: 네. 외동딸입니다.
5: 아, 반주임이라고 했지? 그럼 어문 수학 모두 가르치오?
3: 네, 맞습니다.
1: 아유, 어머니, 아버지, 이모 뭘 그렇게 꼬치꼬치 개물어요? 밥도 못 먹게.
4: 그래 그래 알았다 그만할게. 자자자 많이 둬.
5: 네? 이 자식이 벌써부터 색시 편드는 거 좀 봐요. 언니 이래서 아들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1: 이모
2: 참 말은 그만하고 어서 밥이나 먹지.
3: 그래요.
1: 자 성금이 네, 많이 먹어.
3: 네 알았어요.
2: 성금아 그런데 말이다. 우린 성금이가 선눈에 마음에 드는구나. 상견례는 언제쯤 하면 좋을까?
1: 아이고, 아버지.
4: 그러게다. 장소는 어디로 잡으면 좋을까? 저기 성금이 부모님들은 뭘 좋아하오?
3: 네?
1: 어머니, 아버지 이러다 재하겠어요. 성금 씨가 밥 좀 먹기 질문은 나중에 하세요. 토론도 식사를 마친 후에 하고요. 네?
2: 그래. 내가

0: 마음이 급해서 말이 많아지는구나. 어? 자, 밥 먹을게요. 어?
1: 네.
0: 밥 먹을게요.
1: 자자, 혜원아.
2: 먹어.
3: 이 물고기도 먹고.
1: 자자, 이것도 먹어. 고기도 먹어. 먹어, 먹어.
4: 됐다, 그만. 벌써 다 먹었다.
1: 그랬어? 잘했네. 그럼 방에 가서 놀까?
5: 숟가락을 놓은 혜원이가 애원이 담긴 눈빛으로 성금이를 쳐다본다. 눈치를 챈 성거리가 웃으며 말을 건넨다.
6: 혜원아, 숙모랑 같이 놀고 싶어?
1: 성글씨,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숙모라 부르게 해요?
6: 괜찮소. 어차피 상견례고 결혼이고 줄을 이어해야겠는데 조만간 시간 문제잖소. 안 그래서?
4: 같이 놀자.
1: 어?
6: 어? 어쩌, 혜원아, 오늘은 숙모가 삼촌이랑 할아버지 할머니랑 할 얘기가 많아서 어? 먼저 혼자 놀면 안 될까?
4: 알았다.
5: 수저를 넣은 혜원이가 모리테를 달랑이며 방으로 들어간다. 성금이 눈빛이 그런 혜원이 뒷모습을 저도 몰래 쫓아간다.
6: 성금이 왜 한숨을 쉬어?
1: 네?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이모님, 밥 잘 먹었습니다.
3: 아니 왜? 성금이 좀 더 먹지. 왜 벌써 수저를 넣었어?
1: 아니에요. 어머니,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3: 그래?
1: 음식들이 먹어도 맛있어요.
3: 그래? 언니, 예비 며느리가 참 폭스럽게 잘 먹어요. 몸매는 날씬한데 먹는 건 이렇게 고루 잘 먹으니

0: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1: 아니
0: 괜찮습니다. 이건 우리가 치우면 돼요.
1: 자, 색시는 아 저기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
2: 맞아.
1: 성근아, 얼른 색시가 함께 거실로 가. 그 얘기하고 있어.
3: 성금이, 뭐 크게 덜 건 없어. 우리 일어나자.
0: 네.
4: 예비 시어머니와 이모에게 다소곳이 눈인사를 건넨 성금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성그리와 함께 혜원이 방으로 들어간다. 폭신한 침대에서 퐁퐁 띵질을 하던 혜원이가 방에 들어서는 성그리와 성금이를 보자 바로 그들을 향해 띵질을 해간다.
5: 혜원아, 뭐하니?
6: 삼촌!
5: 혜원아, 밥 먹자마자 그렇게 뛰면 안 돼. 소화가 잘 안 돼.
6: 이럽다.
4: 성거리 곁에 서 있는 성금이를 바라보던 혜원이가 갑자기 개구리처럼 펄짝 뛰며 성금이 목에 동동 매달린다. 그리고는 알 수 없는 즐거운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성금이 품에 마구 얼굴을 비빈다. 얼결에 혜원이를 두 팔로 안은 채 이리 비틀저리 비틀거리던 성금이가 급기야 놀라고 오식한 표정을 지으며 혜원이를 슬그머니 품에서 떼어낸다. 그 힘을 느꼈던지 혜원이도 성금이 목을 감았던 팔을 스르르 풀며 땅에 내려선다.
5: 혜원아, 왜 그래? 자, 삼촌한테 와봐.
6: 아, 싫다. 나 할머니한테 갈래.
5: 응? 그래, 가봐.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있으니까 할아버지랑 함께 거실에서 놀거라.
3: 상금이, 여긴 혜원이 방인데 우리 어머니가 혜원이랑 함께 이 방에서 자.
0: 그럼 아버지는요?
3: 아버지는 저쪽 방에, 그리고 저기 주방 옆에 딸린 칸은 내 방이요. 내 방에 가보겠어?
0: 네, 그러죠.
4: 성거리를 따라 거실로 나오던 상금이가 할아버지 품에 가만히 안겨있는 혜원이를 발견한다. 성거리가 성금이 손을 잡고 그들 앞을 스쳐지나 자신이 방으로 들어간다.

0: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1: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라디오 극장 전혀 모르던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건너야 할 강은 참 많다. 잠 못 이루고 끙끙 앓는 밤, 아픔과 고통이 강을 건너며 그래도 우리는 노젓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 강 너머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그리고 강 너머 나를 기다려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극본 허복순, 연출 정광, 두 번째 시간입니다.

0: 자, 여기 앉소. 내 방이요. 어떻소?
1: 아담하고 깨끗하네요. 어머님이 매일 치워주나 보죠?
0: 청소는 어머니가 가끔 도와주지만 나도 게으르지는 않소. 자, 보. 이건 내가 학교 시절 태권도 시합에 참가해 상을 타는 사진이요.
1: 멋지군요. 이게 아마 성걸 씨의 가장

0: 세상 멋진 모습인가요? 그러게, 이 사지만 이렇게 크게 해서 벽에 걸었죠?
1: 어머니가 걸어준 거요. 앞으로 우리가 결혼하면 이 자리에 우리 결혼 사진을 걸어둘 거요.
0: 누가 성걸 씨랑 결혼한대요?
1: 오호, 나랑 결혼 안 한다면 누구랑 할 건데? 왜, 후회돼요?
0: 내일이면 후회할지도 모르죠?
1: 후회해도 늦었어. 보, 오늘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성금이 남아 우리 부모님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가 될 거요.
0: 그럼 부모님이 제가 마음에 안 든다면 성걸 씨는 어쩔 건데요?
1: 응? 아이고, 오늘 성금이한테 또 말꼬리를 잡혔구만. 말이야, 내가 우리 성금 선생님을 못 당하지. 잘못했어, 미안하. 성금인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쏙 드는 여자여. 이름 됐어?
2: 성금이가 성글이에게 곱게 눈을 흘긴다. 그날 무작정 품에 안기던 혜원이를 어색하게 밀쳐낸 일이 이토록 오래 가슴속에 남게 될 줄은 성금이는 미처 몰랐다. 성거리와의 만남이 인연이라면 혜원이와의 만남은 어쩌면 그에게 운명 같은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한편 네온 불빛이 반짝이는 어느 스탠드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녀 청년 네 대명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술잔을 부딪히고 있다.
3: 진짜 오랜만이다.
4: 성구아, 정말 오랜만이다.
3: 그러니까.
4: 자, 한잔하자.
5: 좋네, 한잔하자. 짠!
3: 성구가 반갑다, 야.
6: 진짜 그래.
3: 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외지로 떠나더니 너 고향 떠난 지도 이제 3, 4년이 되잖니?
4: 아, 그러게. 반갑다, 얘들아. 에휴, 그래도 동창들이 좋긴 좋네.
3: 그렇지.
4: 언제 만나도 편하고. 그렇지.
6: 그렇지, 그렇지.
3: 성구가, 너 반장이라는 사람이 어쩜 그렇게 친구들과 연락을 안 하고 살 수가 있니? 우리 동창들 중에서 네 소식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통 연락이 없었잖아.
7: 그렇지, 성구야.
6: 맞아.
7: 야, 이 자식. 너 우리한테도 연락 끊고 살더니 미호기가 우연히 위챗 그룹을 통해 널 발견하지 못했으면 우린 네 얼굴을 다 잊을 뻔했다, 야.
6: 맞아, 맞아. 야, 나 위챗 그룹에서 뜻밖의 성구기를 발견하고 얼마나 놀라고 기뻤는지. 예, 니들 알아? 성구기를 추가하고 대화창에 문자를 보냈더니 얘가 글쎄 너무 당황했는지 나를 미역이 맞냐고, 어느 미역인가고, 우리 동창 미역이 맞는가고 아주 시시콜콜 몇 번이고 캐어묻더라고. 야,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어쩌다가 성국이 너를 다 찾아내고 이렇게 출장차 왔던 김에 만나기까지 했으니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기분이 바로 이런 거였을까?
3: 여가, 너 이번에 큰 공을 세웠어.
6: 그렇지.
3: 연락 두절이 됐던 우리의 반장을 찾아냈으니까.
6: 그러게다. 나 요즘 위챗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니까.
3: 너야말로 위챗을 떠나선 살 수 없잖아.
6: 뭐?
3: 이젠 추가된 친구만 해도 몇백 명은 되잖니?
4: 그래? 미호가, 너 위챗 친구가 그렇게 많어? 아이, 보아니 추가되어 있는 그룹도 한두 가지 아니던데. 그리고 너 우리 전자제품 배우가 그룹에까지 가입할 정도면 만만치 않은 실력일 텐데, 어?
6: 자, 봐. 자... 오늘까지 위챗 친구 2,000명 돌파! 어때? 맞지?
4: 2,000명?
6: 그래! 와, 너 참 대단하다!
3: 송구가, 너 아직 모르지? 미옥인 아동복 가게를 하는 언니랑 손잡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위채

0: 판매 상황이 장난이 아니라니까.
1: 그래?
2: 오, 맞아. 우리 언니는 위챗 같은 걸 잘 몰라. 가게에만 집중하는데 나 요즘 같은 스마트 시대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 마침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도 잘 안 되고 여기저기 낭패만 봐서 너무 속상했어. 그러던 차에 언니네가 아동복을 파는 걸 보고 욕심이 생겨서 함께 손잡고 하게 됐지.
1: 그래, 미호가. 응? 넌 학교 때부터 성격이 활발하고 사교성이 좋아서 이런 일을 하면 적성에 맞을 거다. 돈도 잘 벌고. 그러고 보니 몇 년 안 되는 시간인데 우리가 선택한 길은 참 다양하기도 하구나.
0: 그렇지. 그래도 우린 이렇게 서로 연락이라도 하면서 가끔 만나서 스트레스도 풀고 나는데 성구가 너 너무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1: 미안하다 친구들아. 내가 일부러 연락을 끊은 게 아니고 그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내 딴에는 큰 뜻을 품고 사업에서 손 한번 제대로 펴보고 싶어서 무작정 외지기업을 선택하고 떠났는데 에휴, 그게 세상은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더구나.
3: 그렇지. 대학을 졸업했어도 직장이라는 게 생각처럼 눈앞에 척 나타나주는 게 아니더라고. 난 졸업하고 이 4년이라는 시간 벌써 일을 두 번째로 바꿨어.
0: 누가 아니래? 난 오물한 개구리처럼 한 곳에만 머물러 있기 싫어. 딱딱한 분위기에서 매일 같은 사무실 같은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만 두드리는 거 더욱 싫다고. 그래서 가이드를 해보겠다고 자격증 시험까지 준비를 했는데 그만두었어.
1: 아니 왜? 젊은 시절에 하고 싶은 일을 한 번씩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0: 그렇지.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가이드 시험에 도전하겠다고 얘기 드렸다가 엄마 아빠한테 아주 된통 혼났어. 기껏 공부를 시켜놨더니 전도도 없는 일에 정신을 판다고 말이야. 아, 요즘은 아무 일에도 이력이 없어. 차라리 성구미처럼 남자친구나 찾아서 확 결혼이나 해버릴까?
2: 어? 야, 넌 결혼하면 일을 안 할 거야?
1: 어? 성금이? 아 참, 너가 말 좀 해줘. 성금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2: 오, 너 그래도 성금이 소식은 궁금한 모양이구나? 어?
0: 예, 첫사랑이었잖아.
2: 그렇지.
0: 성국이가 성금이를 좋아했다는 사실을 좋은 교회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1: 그래, 성금인 어떻게 지내고 있니?
2: 성금인 초학교 교원으로 됐어. 그가 원하던 일이었고 그래서인지 힘든 줄 모르겠다고 하더라. 아이들 대장 노릇이 재밌나 봐, 걔는.
1: 그렇구나. 아유, 친구들 중에 성금인 그래도 무난하고 온정하게 자기 길을 찾은 것 같아. 안 그래?
2: 맞아. 걘 모든 걸 순리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성격이야. 평범해서 재미없는 듯 하지만 그래도 우리 중에선 가장 흔들림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결혼까지 앞두고 있고.
1: 그래. 성금이가 결혼한다고 했지?
2: 그래. 성금인 남자친구랑 2년간 교제를 하다가 이제 결혼 이야기도 오가고 있어. 아, 맞다. 오늘 아마 남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걸?
0: 어머, 그래?
2: 응.
0: 네? 성금이가 어쩌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 가장 먼저 결혼한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다, 야.
3: 야, 이제 우리도 서른이 가까워오는 나이야. 결혼이 이러지는 않지.
4: 그래, 맞아.
0: 뭐, 그러는 넌 뭐 여친 있어?
3: 그럼, 당연하지.
4: 지금은 열애중.
3: 조만간 얼굴 보여줄게.
1: 그래야지.
0: 진짜지? 성구가, 너 왜 말이 없어? 성구미 소식을 묻더니. 미호기가 얘기하는데 왜 아무런 관심도 없어? 어? 그냥 해본 말이야? 어?
1: 아니야. 그렇구나. 성금이가 결혼을 하는구나. 뭐 잘됐지 뭐.

0: 축하해줘야겠다.
1: 자자자자자. 그래. 자리 없는 성금 이야기는 그만하고.
0: 그래.
1: 자, 한잔 부딪히자.
2: 자, 그래.
0: 성구가, 오늘 어쩌다 만났는데 실컷 놀아보자.
2: 그래.
3: 자,

0: 한편 첫인사로 어른들한테 점수를 듬뿍 딴 성금이가 밤이 깊어가자 성거리네 집에서 나왔다. 두 사람은 야경이 빛나는 강변 다리우로 손잡고 나란히 걸어간다.
1: 성금이, 오늘 힘들었지?
2: 아니요. 아버님, 어머님이 힘드셨겠죠. 저는 괜찮아요.
1: 성금이, 난 서른 살 넘게 나이를 먹도록 부모님께 여자를 소개시켜드린 건 성금이가 처음이요. 난 사실 나도 오늘 처음 긴장했어.
2: 낯선 사람도 아니고 자기 부모님인데 성걸 씨가 왜 긴장해요? 나도 괜찮은데.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이모님도 참 좋았어요. 모두들 포근한 분들 같아요.
1: 맞아. 앞으로 우리 결혼을 하게 되면 모두들 잘해줄 거야. 걱정 마.
2: 저, 성걸 씨, 나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1: 당연히 되지. 무슨 일이야?
2: 혜원이, 성걸 씨 조카 혜원이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아, 그러니까 성걸 씨 누나와 매형 말이에요. 오늘 왜 안 보였죠?
1: 성금이, 내가 미처 말 못한 게 있어. 사실 혜원이 엄마 아빠는 서로 갈라선 지 오래돼요. 혜원이가 두 살 때인가 누난 꿈을 이름답시고 애와 남편을 두고 무작정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버렸어. 원치 않게 떨어져 살게 된 매형은 홧김에 누나가 떠난 지 석 달도 안 돼요 이혼 통첩을 내리고 집을 나가버렸지.
2: 그럼 혜원이는요?
1: 부모들이 갑자기 헤어지니 어린 혜원이를 돌볼 사람이 없게 됐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외손녀가 불쌍하여 매형이 집을 나가자 바로 그를 데려다 돌봐줬어. 난 그때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지.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어린 혜원이를 돌보는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짐을 메고 집으로 돌아왔어.
2: 그럼 혜원이랑 한 집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왔다는 얘기군요.
1: 그렇소. 혜원인 지금 10살이요. 난 걔가 크는 걸 봐왔고 한 집에서 8년을 같이 살았지. 성금이, 그래서 난 우리가 결혼을 하면 단 1년간이라도 우리 부모님과 함께 살았으면 하오. 물론 우리가 살 새 집은 마련하고 있는 중이요. 집 계약도 마쳤고 장식을 해서 이사를 하면 돼요. 다만 지금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아왔는데 결혼을 한다고 갑자기 본가부터 해버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허선해할 것 같아서.
2: 그럼 우리가 결혼해서 시부모님과 혜원이 다섯 식설이 같이 생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까지도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1: 나도 며칠째 고민을 거듭했어. 성금이가 부담스러워할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건 아니요. 하지만 딱 1년만. 우리 1년

0: 위험한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본가하면 안 될까? 새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1년 늦게 입주한다 생각하면 될 일이 아니오.
1: 성걸 씨는 참으로 효자군요. 부모님을 생각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제 입장도 생각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태 아무런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제의를 하면 저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0: 난 성금이가 나를 예술가라 믿어서 내가 결혼까지 생각한 단 한 사람이니까 평생 함께할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왜 이런 제의를 하겠어? 이제야 말을 하는 건 성금이와 함께 결혼이라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싶고 우리가 앞으로 마주쳐야 할 문제들을 하나하나 상론하고 풀어가고 싶기 때문이요.
1: 말은 잘하네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미안한데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오늘은 이만해요.

0: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지중심 성우들 해설 고호자 제작 정설매 음악 허문호 효과 장영 감독 정홍매 처음 감독의 이용민이었습니다.
1: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 여러분을 위한 이 시간 방송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하얼빈입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출국 시 세금 환급, 러시아 무비자, 240시간 경유 무비자 등 편의 정책에 힘입어 할빈의 입국 관광 열기가 지속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으며 출국 세금 환급 업무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할빈 태평국제공항 세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검증된 누적 출국 세금 환급 신청 금액은 639만 2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5.6% 증가했습니다. 할빈 태평국제공항 세관은 스마트화 검사 시나리오 적용을 전면 확대하고 사전 검사, 지능형 영상 판독, 안면 인식 등 기술을 활용해 여객이 일체화된 지능형 검사 통로를 통과하고 수화물을 찾는 사이에 위생 검역, 얼굴 촬영, 휴대 수화물 검사 및 이미지 수집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장에는 다국어 지능형 번역 단말기를 갖춰 의사소통 장벽을 해소하고 특수계층 전용 통로를 개설하며 구역별 안내, 검사 절차 최적화 등을 통해 여객들의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빠른 통관 경험은 더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할빈을 방문해 관광 및 쇼핑하도록 유치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금 환급 경험을 더욱 원활하게 하며 더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할빈 태평국제공항 세관은 24시간 출국 세금 환급 전용 창구를 설치하고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등 다국 언어로 된 안내 표지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구매 즉시 환급 서비스를 시행해 이미 포장 및 바코드가 부착된 세금 환급 품목은 포장을 뜯지 않고도 바코드 검사를 통해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발장 세관 서비스 창구에는 다국어 환급 절차 안내 책자가 비치되어 있고 전자스크린, 이중언어 안내 방송 및 지능형 번역기까지 갖춰져 있어 여객들이 전과정 셀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환급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할빈 태평국제공항 세관은 면세점의 상품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상품 선정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는 한편 더 많은 국내 유행 브랜드, 흑룡강 특산품 및 국제 인기 제품을 도입해 600종 이상의 면세 상품 조정 및 감독 업무를 완료했습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할빈 항공 입출국 통관 지역 왕부정 출국 면세점은 약 5천 건의 주문 거래를 완료했으며 매출액이 300만 원 이상에 달했습니다.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국경 통상구 도시 흑하시는 디지털 지능화 계약을 통해 국경 간 문화 관광 산업 발전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흑하는 여러 차례 국가급 영예를 안았으며 소규모 개혁으로 대규모 개방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흑하시 중의원에서는 이제 막 테스트를 마친 인공지능 번역 스크린을 통해 러시아 관광객의 국경 간 소비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첫 번째 관문인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어를 모르는 의사와 중국어를 모르는 환자 사이에서 원활한 진료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은 흑하시가 외국인 입국 서비스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뒤 디지털 지능화 수단을 적용해 새로운 중로 국경 간 무장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디지털 지능화 외국인 입국 서비스 체계는 언어, 교통, 정보 등 7개 분야를 포괄합니다. 그중 국경 간 결제는 외국인 관광객을 괴롭히는 주요 난제였습니다.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고자 흑하시에서는 용강 패스 다목적 선불 카드를 출시, 환전한 인민폐를 카드에 충전해 편리한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입국 관광객의 언어 소통과 결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새롭게 개통된 중로통 앱을 통해 서비스 정보와 문화 관광 자원의 전역 통합을 실현했습니다. 흑하시가 구축한 디지털 지능화 입국 무장의 서비스 체계는 문화관광부의 스마트 관광 대표 사례, 문화관광 디지털화 시범 사례, 국가 데이터국 디지털 경제 협력 대표 사례에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최근 우리 성은 2026년 흑룡강성 여름 피서 관광 100일 행동 실시 방안을 공식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여름 피서 관광 100일 행동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100일 행동 기간 우리 성은 다채로운 여름, 거주하기 좋은 숙소, 용강 여행 등 10대 향상 행동을 새롭게 선보이게 됩니다. 시원한 여름철 피서, 유럽 풍정 등 테마 요소를 중심으로 10대 우수 코스를 정교하게 설계했으며 대러시아 통상구의 우세와 국경강, 호수 등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해 국경 캠핑 등 크로스보도 복합 상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우수한 산수 자원을 기반으로 이춘희 삼림 건강 휴양 관광, 개서 호수의 신선한 식재료 건강 양생 관광 등 여름철 건강 휴양 관광지를 육성하게 됩니다. 이 밖에 스포츠, 문화 박물관, 연구 학습 등 문화 자원을 통합해 각지에서 문화 스포츠 관광의 심층 융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대 테마 코스, 100차례의 미식축제, 1000개의 문화관광축제 및 만가지 흑룡강 명품 상품을 통해 여름철 피서지, 시원한 용강, 여름문화관광 브랜드를 전면적으로 알리고 관광객 수와 관광 총지출을 전년 대비 각각 8% 이상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여름 우리 성 전역의 농작물이 생장하는 핵심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각지에서는 정밀한 여름 논밭 관리 작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작물 전반이 양호한 자람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묘기 중경 작업은 옥수수 관리의 핵심 과정으로 뿌리 발달과 후기 생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옥수수 주산지인 수화시 북림구에서는 170만 무의 옥수수가

곧고 바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여름철 논밭 관리 기간 집중적으로 옥수수 중경 추비 작업을 실시했으며 대형 농기계가 옥수수 일항 사이를 천천히 이동하며 토양 갈아엎기, 정밀 비료 살포, 복토 수분 유지 등 일괄 작업을 수행해 옥수수가 튼튼하게 생장하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상시 최대 효소 표재배 기지인 이곳에 6만무 유기묘 논은 현재 집중관리 시기에 돌입했습니다. 올여름 농업기술자들은 유기 발효 효소를 살포하는 특별관리 작업을 진행해 벼 생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성의 곡물작물 재배 면적은 2억 3천만 무를 넘어섰습니다. 친환경 해충 방제 정밀 작업을 거쳐 우리 성 전역의 농작물 생장 상태는 지속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 부문은 각지의 모니터링 및 사전 경보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세밀한 논밭 관리 방안을 추진해 안정적인 곡물 다수확 기반을 탄탄히 다지도록 당부했습니다. 중앙조직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중국 공산당 당원 수는 1억 128만 6천 명으로 2024년 말 대비 101만 5천 명 늘어 1% 증가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기층 조직은 현재 543만 1천 개로 2024년 말에 비해 18만 1천 개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3.4%입니다. 그중 기층 당위원회는 31만 4천 개, 총 지부는 33만 3천 개, 지부는 478만 3천 개로 집계됐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52번째 시간입니다. 산천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핑하니 고였다. 그는 급히 머리를 돌려 눈물을 애써 참고 이를 악물며 재빨리 앞으로 걸어갔다. 산 위에 지뢰가 묻혀 있다는 것을 아는 어머니는 놈들을 그쪽으로 유인하려고 마음먹었다. 빚값이라도 해야 한다. 어머니는 걸음을 다그쳤다. 왕죽이 그를 불러세웠다.
1: 그저 거라만 가면 되는 줄 알아? 어서 말해. 어디다 묻었어?
0: 어머니는 마치 아무것도 못 들은 듯 산 위의 싱싱한 수풀을 그 어떤 격정에 넘쳐 바라보았다. 왕류주가 달려와서 따귀를 붙이며 욕을 퍼부었다.
2: 늑다리야, 누가 내보고 산천 구경해냈어? 어디 묻었는가? 냉큼 말해!
0: 어머니는 시퍼렇게 부어오른 눈을 가느스름이 뜨고 경멸의 찬 눈길로 왕류주를 쏘아보았다. 이 눈길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왕류주는 겁이 도록 나서 뒷걸음질 치다가 뜻밖에도 뒤에 있는 구덩이에 허망 네 다리를 뻗치고 나 자빠졌다. 애놈들이 와그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지뢰를 밟을 결심을 안고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산골짜기 옆에 이르렀을 때 그는 흠칫하였다.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거세찬 폭음이 터지며 골짜기를 뒤흔들어 놓았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보니 골짜기 옆에서 땅을 마구 파헤치던 정면놈이 지뢰를 다쳤던 것이다. 다리가 끊어진 외놈 하나가 산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떨어졌다. 긍지에 넘치는 한 줄기의 미소가 어머니 입가에 오리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3: 좋다. 잘 터졌다. 잘 되었어. 어서 봐봐라. 온 사이...

0: 네 몽땅 지뢰다. 네 놈들 같은 강도 무리를 모조리 잡아 죽일 게다.
1: 어머니는 놈들의 손을 뿌리치고 힘껏 골짜기로 뛰어들었다. 순간 하늘땅이 핑그르르 돌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의식을 잃었다. 왕간지는 녹이 등등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숙하는 구두 위에서 일어나 해죽거리며 반겼다.
2: 아이고, 끝내 돌아왔구만요. 당신은 조심해야 돼요. 마을에 사람들이 눈이 많은데.
3: 좀 가만히 있어.
2: 아니, 왜 이래요? 아니, 누구에게 화를 내요?
1: 왕간지는 그의 팔을 뿌리치고 얼굴을 찌푸리며 내쏘았다.
3: 일이 되지 않아 속이 다 드는데 너까지 시끄럽게 굴어?
2: 다츠부미 대대장이 당신을 욕했어요?
1: 왕간지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3: 몽땅 그 늑다리 탓이야. 그 늑다리는 죽어도 입을 열지 않지. 산에 가선 기계는 그림자도 못 보고 도리어 지뢰에 걸려 서넛이 죽어버렸어. 그 늑다리도 하마터면 골짜기에 뛰어들어 죽을 뻔했지. 이렇게까지 목숨을 내걸고 버틸 줄은 실로 덧박이야.
2: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1: 숙하는 자그마한 눈을 희번득거리며 속눈썹이 거의 보이지 않는 눈꺼풀을 깜빡거렸다.
3: 난 왕죽보고 그 늑다리를 생매장 해치우라고 할 생각이야.
2: 그렇게 큰 힘을 들어놓고 그게 다예요?
1: 숙하는 토끼 이빨 같은 작은 이빨로 아랫입술을 깨물고 한참 생각해보다가 불쑥 입을 열었다.
2: 내게는 그 늑다리의 입을 열게 하는 전수가 있어요.
3: 허튼 수장 그만둬. 네까지 게 무슨 뾰족한 수가 있다고.
1: 숙하는 코웃음치며 입을 바가지만큼 벌렸다.
2: 당신들은 이런 문제에 들어선 공산당만 못해요. 우리 여자들을 깔보지 말라요. 나한테 정말 좋은 수가 있다면 당신은 뭐라 말하겠어요?
3: 여 귀염둥이야. 뾰족한 수가 있으면 털어놓을 것이지. 롱을 해서 뭐래.
2: 묘한 수야 얼마든지 있죠. 하지만 상금은 날 줘야 돼요.
3: 주지. 몽땅 다 줘. 어서 말이나 해.
2: 그에게 아이가 있어요?
1: 숙하는 웃음을 거두고 물었다.
3: 몇이 있지? 그건 왜 물어?
2: 아이들이 다 달아났나요?
3: 큰 것들은 다 달아났어. 그 작은 것은 있을 거야.
2: 그럼 됐어요.
1: 숙하는 왕간지 귓전에 갖다 대고 입술을 재빨리 움직였다. 말을 마치자 숙하는 왕간지의 번데머리를 툭 때리며 우쭐해서 물었다.
2: 어때요? 산책이죠?
3: 아니요, 보물덩이. 정말 괜찮아.
1: 왕간지는 희색이 만면하여 그를 품속에 끌어안고 한동안 오르만졌다. 어머니는 놈들에게 끌려 문 안에 들어섰다. 만자는 엄마를 보자 인차 양동보 통역관이 준 사탕 두 알을 팽개치고 엄마를 부르며 두 팔을 벌렸다. 어머니의 누덕누덕 기운 물난 남색 저고리와 까만 바지는 이미 핏자욱에 얼룩이 지고 벌꼴 없이 가

0: 목이 갈기 찢어졌다. 쪽지었던 머리는 흩어져 버린 지 오래여서 긴 머리채가 북대기처럼 부시시하였다. 그 자해로운 어머니의 얼굴은 핏딱지에 덮여있었다. 딸애를 본 그는 가슴이 뭉클하였다. 이 순간 다른 것을 생각해볼 여지도 없이 가슴 속에 모녀간의 사랑만이 불타번졌다. 그는 상처에 모호진 아픔도 있고 만자를 힘겹게 안아올려 습관적으로 아이의 옷가슴에 달아맨 천조각으로 만자의 코를 닦아주었다. 그리고 애의 머리에 꽂혀있는 오래되어 시들어가는 노란 쓴바귀 꽃이 떨어지려는 것에도 주의가 돌았다. 그는 다시 아이의 빨간 댕기로 잡아맨 머리에다 이전처럼 꽃을 잘 꽂아주고 나서 만자의 야들야들한 얼굴을 어루만지며 입을 맞추었다. 만자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청기 어린 작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와 하고 울음을 터뜨리더니 인차 어머니의 가슴팍을 파고들었다. 두 모녀는 꼭 끌어안았다. 그들은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어머니와 딸이었다. 다츠부미 대대장과 양뚱보 통역관 그리고 다른 놈들은 매우 놀랍고도 이상하여 그들을 지켜보며 서로 어리둥절한 눈길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놈들이 가난한 중국의 보통 농촌 여인이 자기의 아이와 만날 때 나타내는 소박한 감정에 마음이 흔들린 것은 절대로 아니며 또 털끝만치라도 련민의 정을 느낀 것은 더욱 아니었다. 그들이 오리둥절해하는 것은 그들이 가장 흉포하고 참혹한 야수들처럼 오로지 서로 잡아먹을 줄만 알았지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하여서는 완전히 우매하고 전혀 깜깜이기 때문이었다. 놈들은 미칠 듯이 기뻐하였다. 보라, 이야말로 여자의 마음을 아는 고명한 여자가 내놓은 가장 묘한 술책이 아닌가. 때는 닥쳐왔다. 양통역관은 허리를 미련스레 굽혀 5살 나는 여자애가 동댕이 친 사탕을 땅바닥에서 주워들고 뚱기적뚱기적 어머니 앞으로 다가왔다.
1: 꼬마 친구, 사탕을 먹어라. 어? 겁내지 마라.
0: 어? 어머니는 대뜸 가슴이 서늘해졌다. 놈들이 애를 잡아다가 어쩌자는 것인가. 그는 생각할수록 이상하여 온갖 고초를 다 겪은 자기 몸으로 아이를 보호라도 할 듯이 더욱더 힘주어 꼭 껴안았다. 만자도 엄마의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어머니의 목을 꽉 끌어안고 머리를 어머니의 어깨에 갖다 대었다. 어머니는 양통역관 놈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마치 흉악스러운 봄이 덮쳐들어 그들 모내를 삼켜버리려는 것 같이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떴다. 양통역관은 만자를 끌어당겨서 억지로 손 안에 사탕을 쥐어주었다.
1: 어서 먹어. 꼬마 친구, 내일 본구는 언제나 아이들을 고한단다. 특히 우리 중국 어린이를 좋아해.
2: 알았어다. 내일본 민족 세계에서 가장 칭찬이 있어. 진선이 있어.
0: 다츠부미는 까만 수염을 매만지며 잘 통하지도 않는 중국말로 말했다. 어머니는 다시금 분노가 부글부글 끌어올라 큰 소리로 외쳤다.
3: 얘야, 내버려라. 우린 개들이 물건을 먹지 않아. 저놈의 상판에다 던져라.
4: 엄마, 나 안 가져. 미국노, 이따.
0: 만자는 사탕을 놈들한테 뿌리쳤다. 사탕은 면바로 다츠 부모의 눈알을 맞혔다. 다츠 부미는 이빨을 앙다물며 화를 내었다. 그는 눈을 문지르며 한참 동안 무엇이라고 말했다. 양 통역관 놈은 낯세기 팔에 가지고 이를 갈았다.
1: 내 딸이야, 눈치가 있어야지. 광군 대대장님은 왕족 중대장에게 어제 지나치게 손찌검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죽음으로부터 너를 구해주고 아이와도 만나게 해주었다. 좋다, 특 털어놓고 말하자. 내가 만약 제 자식을 귀순이 여긴다면.
0: 그는 이 마지막 말마디에 힘을 주고 어머니를 흘낏 쳐다보았다. 그는 어머니가 몸을 흠칫하는 걸 보고 다시 말을 이었다.
1: 좋다, 너무 괴로워할 건 없어. 가, 병기 공장에 기계들을 어느 곳에 묻었는가만 알려주면 아이는 다치지도 않을 것이고 내 상처도 책임지고 치료해주며 상금도 주겠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면 너도 알지, 일본군은 성 만나면 못하는 일이 없다.
0: 어머니는 벌써부터 이렇게 되리라고 짐작하고 있었으나 정작 그 말을 듣자 마음속으로 갈마드는 크나큰 불안을 막을 길이 없었다. 그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맥없이 의자 등받이에 기대었다. 그는 자기에겐 비록 자식을 위해 바칠 수 있는 어머니의 심장이 있으나 놈들의 시달림을 받고 볼품없이 쇠약해진 몸으로 아이를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이는 내어줄 수 없다. 아이는 나의 명줄이고 나의 살덩이다. 눈을 뻔히 뜨고 아이가 죽는 걸 바라보며 구원하지 않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는가.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어머니는 애를 꼭 껴안고 그의 얼굴을 똑바로 내려다보았다. 만자도 마치 무엇을 알아차린 듯 하였다. 아니, 아이는 감촉하였다. 그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머니를 빤히 쳐다보며 더더욱 힘주어 어머니의 목을 끌어안고 속삭였다.
4: 엄마.
3: 만자야, 엄마 널 안고 있다.
0: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하였다. 만자는 엄마가 우는 것을 보고 덩달아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얼른 울음을 멈추었다.
3: 만자, 괜찮아, 괜찮아. 그쳐라, 그쳐라.
0: 어머니는 놈들이 애를 어떻게 하려는가를 알아차렸다. 그는 마귀의 손이 아이에게 붙이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모든 방법을 다 써서라도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우연히 이런 생각까지 떠올랐다. 혹시 자기가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가장 진지한 말을 한다면 이놈들도 사람 탈을 쓴 것만큼 자비를 베풀 수 있지 않겠는가.
3: 내 놈들은 어쩌자고 다섯 살 나는 아이를 끌어왔니?
0: 그는 매우 침착해서 말을 띄었다.
3: 공장에 기계를 묻어둔 것을 알지만 아이는 그걸 모른다. 공산당과 팔로군은 내가 데려왔고 간부들도 내가 집에 맞아들였지. 아이는 그러지 않았다. 애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른다. 죽이려거든 날 죽여라. 철부지 아이는 죽일 수 없다. 안 된다. 절대로 아이를 해치지 못해. 어서 빨리 날 죽여라.

0: 사람이 엄마가 왜 죽어? 엄마는 살아.
1: 입심이 대단히 쓰고. 쓸데없는 말 작작하고 딱 잘라서 대답해. 아이냐 공장이냐? 에?
0: 아이도 공장도 난 다 가지겠다. 죽이려거든 내게 목숨은 하나 있다.
1: 영웅인데? 이리 와!
0: 안돼! 안돼! 맞아요! 맞아요!

드라마 숨바귀꽃 5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소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